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많죠. 뭐 가게나 음식, restaurant, right? Certain stores, musicians, artists, right? 근데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는 왜 충성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What makes this topic interesting is the question, why are we loyal to a particular thing? 근데 보통 그 대상이 최고여서 충성하는 건 꼭 아니더라고요, 보니까는. It's not always because that particular thing is the best. 예를 들어서 뭐 더 좋은 제품이 나와도 안 바꾸고, 그죠? 팀이 계속 저도 응원하고, 또 낡은 물건인데도 버리지 못하고, 애착감을 느끼는 거죠. So even when a better product comes along, doesn't mean that we just switch, right? You know, our team keeps losing, but we keep rooting for them. And all the possession, you know, has seen better days, but somehow we just can't throw that away, right? 그래서 로열티에서는 이 퀄리티보다는 history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loyalty, I think history can matter more than quality. 그러니까 나와 오래 함께 했다는 것. The memories that we build over time. 아니면은 뭐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어떤 집단의 일부일 경우에는 나를 알아주는 어떤 소속감 같은 거. Sense of belongingness. Belongingness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he feeling that we belong somewhere. 그죠? And this is like part of who I am. 나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충성심을 느끼는 게 있죠. I know our listeners, if you are tuned into our show, I know you are a very loyal listener to our show.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들, what are you loyal to?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성심을 느끼는 것, 충성도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are you strangely loyal to?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이거에 충성심을 갖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our Batong Touch segment as well. So, you know what to do, right? Send your song request ahead of time so that I will save it, save your song request for the Batong Touch segment, and I will try to pick a song from your request list and start from there for our Batong Touch segmen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충성심을 느끼는 것 어떤 것? Except 101.2, 101.3. 약간 좀 제가 오반가요? 좋습니다. Let's do it. This is Peter Cetera, Faithfully.

Piero Cetera, Faithfully. Faithfully, I guess that really sort of coincides with the topic that we are talking about today, right? Devotion and faithfulness and loyalty. All kind of synonymous in a way, right? So I'm asking our QT님, so what are you strangely loyal to? Strangely loyal to, 여러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3101님께서는 충성심과 의리, 의리의리한 여자.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 역시 it's kind of, if you want to translate that, right? I think it's just comes down to loyalty, devoted. So, 3101님 is a woman who is loyal to the core. And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통신사를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I've never switched mobile carriers, not even once in my life. 오, 그렇군요. That is quite a loyalty. I mean,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rk that comes with, you know, sticking with one telecommunication company, 그죠? 하나 이게 이 통신사를 계속 쓰는 데는 분명히 또 이제 혜택도 있지만, 그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아서일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So again,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at are you loyal to?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충성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you know, I think we feel so much loyalty to musicians that we love, which sometimes can result in disappointment too.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 충성심을 보였던 아티스트,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때는 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로열티에 금이 가기도 하죠. And also, I mean, we can feel loyal to the school that we went to, the hometown that we are from, or company that we are part of, or even like a hobbies or, I don't know, habits.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프로그램 듣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매일 듣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도 이제 충성심을 느낄 수 있죠. 습관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과 그 분위기에 대한 충성심이겠죠. So all kinds of things, if you think about it, that we can feel loyal to. Surprisingly, there's so much.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충성심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This is 뜨거운 감자, 고백.

뜨거운 감자 고백이었습니다. So loyalty is the topic at hand today. Our kittenims are sending in their, a state of loyalty to a certain thing. 고구마 먹는 춘식이님 새롭게 오픈 채팅방 조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25년 충성심 바치는 헤어 디자이너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So I'm on my way to see my hairstylist who I've been loyal to for the last 25 years. 와, 25년 넘게 일단 그 헤어스타일 리스트 일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또 그분께 25년 동안 와, 그 미용사 분들께 이제 충성심 느끼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Actually, right? Because you don't want another person to kind of do your hair. 뭔가 이제 내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바꾼 것도 솔직히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한데, in a way, right? But for 25 years, that is quite a loyalty, I would have to say. 그 헤어 디자이너님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게 25년 동안 찾아와 주시는 고객이 있다는 게. 고구마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Couple of tracks, The Beatles, In My Life,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ting and Shaggy, Skank Up, All Load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So,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ings that we are loyal to, things that we are faithful to,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상당히 깊은 얘기로 갈 수도 있다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가벼운 이야기로 갈 수도 있는데요. 1033님 같은 경우는 저는 닭갈비나 막국수를 다른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로열티. 아하. I guess assuming that you are from 춘천. 그렇죠.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So, when you wanna eat 춘천 닭갈비 or 막국수, then you go back to your hometown. That is going through a lot just to keep your loyalty to your hometown. 이 고향에 대한 그 상당한 어떤 이 충성심이 있으신데요. 정말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충성심인데 it could be I mean there could be quite a loyalty to a certain restaurant or certain things that we never even expected. 맞습니다. 와. So again, let me ask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feel loyal to?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할까요? This is Helena Bit, the song by Foster, The People.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e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find us via Boinen Radio. 또 실시간 채팅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요. 101-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welcome anytime. We are open 24/7. Also, 문자창도 열려 있는데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So, loyalty is the topic at hand today. 제니님께서는 사실 이유 없는 충성과 의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의 흠집도 큰 잘못이 아니면 제가 대신 변명을 하고 있고, 라디오 같이 한 번 좋아하게 되면은 진행자 교체가 올 때까지 듣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늘 곁에 있고픈 마음에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 이따 이 바통터치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yeah, there are reasons for your loyalty. Jenny님 says, I don't think I've been loyal to something for no reason. Whenever I stayed loyal, because it was because I genuinely liked it, or because I believed it was worth my loyalty. So if it's an actor that I really like, I sometimes even find myself defending their flaws. It's the same with radio. Once I fall in love with a show, I try to stick with it until the host changes. I guess I'm the same way with the friends I truly care about. Yes. That's what loyalty is all about, I guess, right? Staying true and, you know, staying by that person or that thing or whatever that thing is. 그죠? 로열티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인 것 같습니다. I think it is a beautiful thing, you know, if it's kept, right? But, you know, we get hurt if the loyalty is broken sometimes, right? For whatever reason. 그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This is Rachel Platten. The song is 1000 Ships.

Rachel Platten, A Thousand Ships 였습니다.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and possibly head on to our music boutique, not music boutique, 바통 터치 segment for today. Here's one from Wisdom님 who says, 저는 한 회사에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I worked for the same company for 20 years. 심지어 회사가 지방 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서도 7년 정도를 버티다가 건강도 그렇고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일어나 싶어서 그만 두었죠. So even when the company relocated, I moved from one end of the country to the other and stuck it out for another 7 years. But eventually, with concerns about my health and watching my child grow up, I thought, you know, what am I doing all this for? So I finally decided to leave the company. 그치만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애정을 아직 갖고 있답니다. But I can still quite explain why I still have such a deep affection for the company.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I guess because of the people that you work with and you know what you believed in and what the company stood for.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애착이 있으셨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7년을 더 일을 하셨다는 거 보면 와. 대단하십니다. It was, you know, kudos to you for sticking out for that long. 20년 한 회사에 근무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또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그죠?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럼 오늘 바통 터치를 한번 바로 가볼까요? This is Patria Kass. The song is Alone.

0: se cuestionó.
1: Here,
0: me.
1: Puedo frenar.

buy, you know, different things like, you know, price, the quality.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기에 항상 베스트가 아닌데도 로열티를 느낀다. 항상 최고의 제품이 아닌데도 로열티를 느낀다고 말씀드렸는데, I mean, there are exceptions for sure. 퇴근하는 프로듀님께서는 이 브랜드에 상당한 충성도를 갖고 계셨는데 너무 비싸져서 다른 거를 여기 사셨다고. 그죠? I don't know. You might come back to it, right? With the, you know, exchange rate going down these days. 이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좀더 이렇게 또 적당한 가격이 돼서 다시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곡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닉한 곡을 주셨는데 Irreplaceable 비욘세 곡인데요. I guess in your case it was replaceable. But maybe not. We'll see about that, right? 그럼 첫 곡, 오늘 바통터치 첫 곡으로 비욘세의 곡 Irreplaceable 준비했는데 또 이와 어울리는 곡들 저희 큐티님들 찾아주셔서 또 보내주시고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his is Beyonce, Irreplaceable.

Left and right, 17이었습니다. 베니님의 연결곡이었고요. I guess we're going with the idol vibe. Wisdom님께서는 shiny Lucifer,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Lucifer. Are you talking about things that you are loyal to?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갈까요? 연결곡입니다. Shiny Lucifer.

Yes, Faith, Faith, Faith. George Michael이었습니다. 제니님 예, 신청곡이었고요. 좋습니다. Let's keep this moving. There could be sometimes a delay the connection. You know, I mean, a perfect scenario would be just having a song coming right after a certain song and it all connects so well, you know, in real time, right? But sometimes there could be a delayed connection. For example, 이 전곡과 연결이 가장 뭐 이상적인 거지만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전의 전곡, 또 전의 전의 전곡. That's what I call a delayed connection.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3958님께서 아까 루시퍼가 나왔으니까 천사도 나와야죠 하는 이 단순한 선곡 이유라고 하시면서 연결곡 주셨거든요. That is fine too. As I said, you know, delayed connection, you know, always welcome, okay? Sarah McLachlan의 곡이죠. 루시퍼와 대항하는 Angel 들어보겠습니다.

Sarah McLachlan, Angel 이었습니다. What a turn of mood, don't you think? From going from Lucifer to Angel. That is the beauty of 바통 touch, right? You never know what's coming up next. Could be your song selection could be so random, so out of place. You just don't have any expectation. You just can't expect anything.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Sarah McLachlan의 Angel에서 어디로 갈까요? 제니님 says City of Angel OST라고 이 곡이. Aha. So part of the soundtrack for the movie City of Angel. Okay. So how about this one? Andy Mike님께서는 의리와 웃음이 저의 무기이죠. 식당도 가던 데만 감. 의리의 신청곡은 뉴진 씨의 버블검입니다. Andy Mike says, loyalty and laughter are my secret weapon. Even when it comes to restaurant, I always go back to the same places. 그렇군요. If you are armed with loyalty and laughter, I think you are welcome everywhere. 의리와 웃음을 갖춘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디서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걸 다 갖추신 앤디 마이크님이군요. 식당도 가던 데만 감. 뭐 그래도 조금 이 익스플로어를 좀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가신 데 계속 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곳을 또 이렇게 찾아 나서는 또 그런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의 신청곡 뉴진스의 버블검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앤디 마이크님의 앤디 마이크님의 커넥션 송. Here is Nugent's Bubblegum.

That was Bubblegum sung by Who? New Jeans. Yes. 앤디 마이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곡 찾고 막 그러느라고. So, 바통 터치. Let's go. 1033님께서 연교곡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날아올라야 하니까요. If you want to be an angel, you have to fly. You have to be able to fly. Isn't that the other way around? 천사가 되려면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천사는 이미 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천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1033님께서 이 곡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에픽하이의 곡인데요. Fly라는 곡인데 there's a featuring musician to this song which is featuring Amin J of Soulciety. 아, 힘든 이름들. Soulciety의 Amin J featuring 하는 곡입니다. 에픽하이의 곡 들어볼까요? Fly.

That was Epikai, Hi였습니다. Featuring Amin J of Soul Society. Connection made by 1033님. And thank you for that. 좋습니다. That wraps up, I guess, today's show. We've been talking about loyalty, and I think it's very apparent and it is very clear that loyalty is built on history. 이 충성심이라는 건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오랜 세월 쌓여진 신뢰,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sometimes we stay true to certain things. We stay faithful to certain things simply because, you know, we've been there for so long together, you know, through good times, you know, bad times, changes, and disappointment. That's why we keep rooting for that team that keeps losing. And we still go to that old restaurant until kind of our patience kind of run out. And the brand that we stick to, I guess that's what the brand's marketing would really be targeting for. Why people have certain loyalty to certain product.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떤 세상을 보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관점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ope you enjoy that too. And 오늘 주말 이제 앞두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when I was listening to Bubblegum. Bubblegum 노래를 들을 때, 내가 커넥션 하고 싶다. Gum X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 Gum X의 곡은 제가 못 찾았는데, Gum X is a punk band led by 이용원, who used to be a member of Yellow Monsters. Yellow Monsters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이 펑크 밴드, 지금은 해체됐지만, 그 밴드의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그대여라는 곡인데요. Hope you enjoy this song. And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I leave you with Yellow Monsters. 오나의 그대여.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3: 도시일이라는게하나만푼다고해결될리없지집얘기하다가길얘기나오고일자리얘기나오고
4: 그래서 GH 는문제가어떻게이어지는지를봐조율은섬세히실행은신속히
3: 이게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0: 天涯放映厅。

And that was Dua Lipa Levitating. Have you ever, talked to yourself before? Or, I don't know, just talking in front of the world and maybe had an experience of shouting out, I'm the best! I can do this! I got this! You haven't? You never ever had that experience? Well, believe it or not, it actually really helps. 그냥 긍정적으로 나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은근 도움이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아 졸려 아 피곤해 이거를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다 보면요 진짜 약간 온몸이 좀 찌뿌둥해지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But on the flip side, just saying let's get something amazing for lunch today, this can actually instantly bring you right back to life.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words we throw out there set the vibe for our whole day. So why not cast a little feel-good spell on yourself today and just whisper, Hey, I think I'm actually doing pretty well today. I actually do this quite often, believe it or not, Morning Groovers. I'm a human being, so I feel stressed out time to time, obviously, and just to gain myself a little bit of confidence, I would just shout out alone in my empty house and just be like, I'm the best and no one's gonna stop me.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가끔 하거든요. 난 짱이야.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다시 묵묵히 조용하게 뭐할 일을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좀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if you have any goals or if you need to kind of reset your mind, just say it out loud. And this would kind of remind your brain about those words and will just help you go through the day even better. 은근 좀 도움이 됩니다. 피곤해 이런 말 하는 거뭐 가끔씩은 필요하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아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오늘 맛있는 아침을 먹어볼까? 런닝하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샷 먹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보는 오늘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채널 TBS EFM 방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는 1초, 그리고 공짜입니다.

So just remind yourself about that. And if you want to talk to me, you can always do that for the next 2 hours, Morning Groovers, and your messages are likely to be introduced because we're live. 오늘도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 신청곡 등등 다 좋습니다. 뭐 질문, 그냥 뭐 푸념 다 좋아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누가 오셨나 한번 볼까요? 코코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우리 반장님 영 H 모닝 그루버 says good morning. 체육부장님, good morning.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 중입니다. 맞아요. 운동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Don't think too much when you start workout. You know, just go, get out there. 가볍게 그냥 시작하면은 또 헛둘헛둘 하다 보면은 또 열심히 땀도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겠죠. Happy life morning 그루버, good morning. 상민님, good morning. 그리고 임현준 모닝 그루버 left a comment on our YouTube live stream. Hello. Hello to you. Good morning. Everybody, just welcome. 너무너무 잘 찾아오셨어요. This is like the place to be for you to survive the day. Get through this morning, everyone. 여러분, 이제 주말이 코앞인데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뭐 이제 사실 I'm a freelancer, so that also means that I sometimes have to work during the weekends too. I actually have a shooting this weekend. 그래서 주말에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말이 좋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better to face the weekend, even though I have to be working, you know? 뭐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또 힘든 경기 그런 침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즐거운 겁니다. 주말에도 즐겁게 일을 해볼까? 오늘 오프닝처럼 이렇게 룰루랄라 입 밖으로 즐겁게 일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러닝은 안 하고요.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는 너무 땡기네요. 덥죠? It's pretty hot this morning. I actually felt that humidity this morning, so it must feel really hot for you. Why not just grab that cold ice Americano and put yourself in a good mood to survive the day?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 have prepared a little balance game today, everyone. So that means you need t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Only two options, Morning Groovers. So make your choice, okay? If you're ready, here goes today's question. So, which one would you prefer? Going to a company that is 5-minute walk from home, just 5-minute walk from home. So basically, you'll be living super close to your company. Or a company that pays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So that's an extra payment for you. But you can't live close to your workplace, okay?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선호하세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가까운 회사. 진짜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멀리 사는 대신에 월급을 40만 원 더 주는 회사.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So think about it and make your choice, Morning Groovers. 둘 다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와, 내 월급에서 플러스 40만 원. 아니면은 그냥 시간을 아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Because us Koreans, especially if we are working in Seoul, we spend way too much time on the road, driving or even on the train. In a very, very congested train, actually. So it's crazy. So some of you might actually think, oh my gosh, if I were able to live close to my company, I would do that. Or some people might just not care. They would actually enjoy their ride. They would actually enjoy their time on the roa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they wouldn't mind. 뭐 아침에 그냥 막혀도 Morning Groove 들으면 되니까 난 굳이 가까이 안 살래.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회사 가까이 살면 맨날 회사 쳐다봐야 되고 너무 싫지 않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회사 진짜 가까이서 살아봤었거든요. 걸어서 뭐 5분, 10분 거리? 여기 TBS 이제 매일매일 출근할 때 그냥 그랬어요. I would prefer to get some extra payment actually because I didn't mind driving
and spending a lot of time on the road because I always listened to the radio. 그리고 좀 가까이 사는 게 회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 사니까 나와서 이거 한번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월급 40만 원? 뭐 40만 원? 이걸 더 받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글쎄, 우리 진짜 오랜만에 모닝그룹 밖에서 이 엔지니어링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어 감독님 어서 오시고요. 너무 반갑고요. 감독님께서는 멀리 사시나요? 아, 그러면 둘 중에 1번 5분 거리 회사 아니면 40만 원 더 주는 회사. 아, 2번 그쵸? 이게 40만 원이 큰돈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40만 원이면은 식비도 해결될 수 있어요. It's like basically an extra payment and you can spend that money on lunchtime. 우리 여영구 감독님, 네, 2번 선택하셨고요. What about our DJ D바, 박은희 팀장님은요? 1번이실까요? 무조건 2번이라고. 무조건 2번. 회사 근처 싫다, 싫다, 싫다, 싫다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되게 강조를 하셨네요. 그래요. 우리 회사를 기피하고 있는 아름다운 TBS EFM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게 싫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회사가 너무 좋아서 코앞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나와주시고요. Everybody,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This is Ava Max, Kings and Queens.

0: So we are playing a little balance game today. Long time no balance game, right? So you gotta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that I gave you, all right? A company a 5-minute walk from home, or a company that pays 40만 원 extra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everyone. So between the two options, think about it, which one you would prefer. We have some answers. 좀 일찍부터 답이 막 오고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우리 찬희성 모닝그룹어. 무조건 가까이 살고 있는 1번이죠. 40만 원이 너무 약해요. 예전에 거의 2시간 출근이어서 제 소원이 가까운 거였는데 지금은 1시간쯤 되는데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5분이면은 와우! 아침 운동도 가능할 듯요. So definitely option number one. 40만 원 is just way too weak for me. My dream used to be working close to home because my commute was almost 2 hours back then, but now it is reduced to 1 hour and my quality of life have gotten so much better. I can even work out in the morning time.
1: 그렇죠. 이게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고요. 사실 만약에 왕복 봐봐요. 지금 편도 2시간인 거죠? 그럼 왕복 4시간 가까운 건데
0: then basically by the time you return home it'll be around like 8 to 9.
1: 뭐 한 8시쯤 될 수 있겠구나. 야, 그러면은 이제 뭐 저녁 먹고 그냥 바로 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음 날 또 일찍 나와야 되니까.
0: That's just way too much.
1: 근무 시간은 일정한데 이렇게 또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면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0: they would actually earn those hours for their own self-development. For example, if they have to ride the subway and it's like a 2-hour commute to work just to get there, they would spend the time to read some books, listen to podcasts, to, you know, do that self-development.
1: 이렇게 막 자기계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앉아서 지하철을 탈 수 있냐 이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면 또 버스 무조건 앉아서 가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그래. 그것도 버스 만약에 한 번 놓치면은 배차 간격 뭐 30분, 40분 막 이래가지고 그냥 쎄하게 그 느낌이 오면서 나 지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진짜 우리나라 너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호딱가 모닝그룹어. 회사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게을러서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애들 키우고 살려면 더 주는 회사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가까우면 점심도 집에서, 화장실도 집에서, 낮잠도 집에서 완전히 가능하겠는데요.
0: So obviously you would be able to do so many things if you live close to the company. You'll be able to have lunch at home. You can even take some nap at home. And from my own experience,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at is so true.
1: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5분도 아니에요.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되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0: So every lunch hour, I would just return home to take that 30 minutes of nap. And it felt good.
1: 정말 그 낮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그렇게 낮잠을 집에서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꿈도 못 꾸죠. 회사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낮잠은 무슨 낮잠입니까? 그냥 월화 수목금은 그냥 눈 뜨고 있어야 돼요. 맑은 눈의 광인처럼 말이죠. 우리 체육 부장님, 40만 원 차이면 가까운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비며 오고 가고 체력 소모비 생각하면. 근데 가까이 살면 제 직업상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마주칠까 봐 좀 꺼려지네요. 그래서 저는 2번 하렵니다.
0: So if it is only like 40만 원 difference, being closer is definitely the absolute best option, considering transportation cost and the energy drained from commuting and everything. It's just so worth it.
1: 직업상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마주치면 또 인사해야 되고 막 그러면 또 초과 근무하는 것 같고 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 만나면 또 어머 선생님 만난 김에 커피 한잔해요. 잠깐 얘기 좀 나눠요. 막 이러면서 멀리 그냥 안 보이게 사시는 게 낫긴 하겠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40만 원 정말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 40만 원이면은 그냥 에이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For some of you, they would think that oh, 400,000 Korean won, that's actually quite a lot. I need that money.
1: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2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40만 원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40만 원 주십시오. 전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1시간 걸려가지고 출퇴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 누가 주시나요? 40만 원만 주시면 될 텐데. Anyways,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is Ed Sheeran featuring Taylor Swift, The Joker and the Queen.

Dr. Paper and Subby Morning Groover are saying good morning. Sorry, I'm just in an extra better mood today. I don't know why. Maybe this is the coffee. But everybody, recently, not actually recently, just now, I have found a little mayfly inside my coffee, so I stopped drinking it. 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커피를 지금 4분의 1 남겨놓고 다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하루살이가 여기 수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네요. 오, 어떡하지? 마실 뻔했어요. 정말 벌레 먹는 사오정이 될 뻔했네. 나방! 이거 될 뻔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don't you think that we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swallow bugs? Because we never know if we don't see it. 아마 몇 번쯤은 벌레 먹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게 보여야 치우는 건데, 안 보이면 사실 먹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I guess it's not a bad thing. 근데 아는 순간 좀 마시고 싶진 않네요. 목말라도 한번 참아볼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호딱가 모닝그루버, 중남미로 장기 출장을 다녀왔고 지난주에 한국 복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숙소가 오피스와 도보 2분이라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출근길 꼴랑 20분이지만 모닝그루브 듣는 것 말고는 많이 불편하네요. 배부른 소리? 죄송합니다. I just returned to Korea last week after a long-term business trip to Latin America. Back there, my accommodation was just a two-minute walk from the office, so I could get so much done. Now my commute is just a mere 20 minutes, but beside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t feels super uncomfortable. Well, first of all, did you go to Panama? 혹시 중남미 출장 파나마 다녀오신 건가요? 거기 회사 되게 많잖아요. 또 반갑네요. 중남미 출장 다녀오셨는데 출근길 20분이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도 힘드신가요? 2분의 그 짜릿한, 달콤한 그 2분 거리를 느끼셨기 때문에 20분이 긴다고 하긴 하지만, 네,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감사하시면서 모닝그루브 들으시면서 그래도 30분 이내 컷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Let's just say that your commute is like 30 minutes, but that doesn't include all the variables. 일단 30분 정도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은 어떤 변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리면 우리는 그 변수에 또 대비해서 막 40분 전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아, 정말 출근이 쉽지 않네요. 그죠? 우리 호딱가 모닝그루버 시차 적응은 좀 되셨나요? You don't feel any jet lag at all? Hope you can just return to your daily routine fast, just like that. 우리 킴스팬 모닝그루버는요, 40만 원을 더 주는데 거리는 얼마인지 안 남았네요? 만 원당 1km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네. It doesn't mention the distance for the job that pays 400,000 Korean won more. So if it is about 1 kilometers per hour, 10,000 Korean won, I think it might be worth a shot.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거리 시간 세팅해드립니다. 자, 40만 원을 더 주는 조건은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 1시간, 그냥 편도 1시간이에요. 근데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So, to get that 400,000 Korean won, you would have to commute to work and it would take you more than an hour, okay? So that is the condition. A new condition is set, everyone, right here. S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Which one would you prefer? Oh, it's become more tough, right?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들? 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그런 출근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또 사전조사도 할 수 있고 되게 재밌네요. 우리 조금모닝 그룹어, 굿모닝 배송 마치고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40만 원을 한 달로 계산해서 주 5일 근무로 가정을 하면 22일 근무 라고 치면 하루 18,181원 일당인데 이걸 9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시간당 2,000원 정도 더 받는다고 계산이 되기에 저는 그냥 5분 거리 회사에서 좀 더 늦잠 자면서 딩글딩글 거리면서 출근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모그님들 무사 출근 안전 출근하시고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You actually calculated all of this? So in total, if you count everything, if you do all this magical mathematics somehow, it would cost you 2,000 won extra per hour.
진짜 이거, 이게 꼭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금방금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이런 분들 너무 신기해요. 숫자를 좀 이렇게 기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그리고 뭐 어디 계산기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딱딱, 잠깐만,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해보자. 이러면, 야, 이거는 시급 2천 원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뭔가 저한테 없는 그 능력치가 보여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시간당 2,000원.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큰 금액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쵸? 이런 걸또 수학적으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예. 괜히 알았다 이거. 이러면 좀힘 빠지잖아요. 어쨌든 우리 배송반장님 안전 퇴근 퇴근 중이신 거잖아요. 안전 퇴근 하시고 푹 쉬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직 후에 4년 동안 왕복 100km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쳤는지 회사 근처로 너무너무 이사 오고 싶어요. 기름값이랑 주차비로만 40만 원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이사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So I've been commuting around trip of 100 kilometers for 4 years since changing my jobs, and I guess I'm totally exhausted now. I desperately want to move near the office.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혹시 야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if you have to work extra shift or maybe if you have company dinner, what do you do? 뭐 어떻게 해서든 운전하셔가지고 집으로 리턴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또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운전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 쉽지 않네. 4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시간을 돈으로 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It's really not easy. 근데 don't feel like you're alone on this. 은근히 이렇게 또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들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왕복 100km 막 운전해서 막 출퇴근하고 그죠? 여러분, you guys are the best, you know? 내가 진짜 짱이다. 난 왕복 100km 운전하는 사람이야. 나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난 정말 짱이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수요일 조사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출퇴근 거리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알게 됐어요. So to remind you guys today's question, which one would you prefer? A company that is a 5-minute walk from home or a company that pays extra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And the condition is that you would have to commute, and it will take you about more than an hour, okay? This is Ray의 Worth It.

That was worth it by Ray. 우리 무니무니 줄무늬머닝 그룹어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좋은 하루 들 되세요. Welcome to the show, 줄무늬, 무니무니무니. 우리 1743 모닝 그룹어,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저는 학교랑 집이 가까운 거 싫어해요. 애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알게 모르게 만날까봐 동네에서 편하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가족들이랑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요. 저는 직주 근접 싫고요. 무조건 30분 이상을 선호한답니다. So I'm a high school teacher and I actually hate living close to my school. I'm always worried that I would run into students or parents without even realizing it. 저 갑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영어 선생님 동네에서 마주친 기억이 나네요. 슈퍼에서 저 엄마 심부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째려보는 그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You know when somebody's like staring at you like really hard, like you can actually feel that air, right? So I looked and there was my English teacher that I really not disliked. And then she was like, 이수림, 일로 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너 여기서 뭐 해? 이래서, 심부름하는데요. 가봐. 이랬는데, I felt like I was in school and I was at a supermarket. 뭔가. 그래서 학생도 딱히 선생님 마주치는 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 마치 그냥 직장 동료를 동네에서 마주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So living close, yeah, it takes a lot of risk for you. 되게 뭔가 많은 걸 감내해야 됩니다. 저는 방송국 근처에서, 여기 TBS 근처에서 산 적이 있는데, 아, 좀 좋지 않아요. 유쾌하진 않았어요. 주말에 전화 와가지고, 시간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안 돼도 사실 나와야 되는 거라서,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또 싱글이고, 뭐, 아이 핑계 댈 것도 없고, 근데, 나름 바빴거든요. But they would be like, 뭐 하는 거 없잖아, 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나름 바빴다고요. I was busy myself too, although I didn't have a family living with me, although I didn't have kids, I still had schedules. I had to walk my dog, I have to clean the house, I had some, you know, appointments with my friends. I was also busy. 근데 그냥 넌 그냥 혼자 사니까 나와. 이런 게 뭔가 디폴트가 돼가지고 멀리 이사 갔어요, 여러분. So I totally feel you, morning goobers. 아, 너무 재밌다. 우리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This is Doja Cat. Say s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m Summer, and this is your morning buddy, Morning Groove. 아침마다 출근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모닝 그루브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듣고만 있다가 출첵이 늦었네요. 넋놓고 계셨군요. 막 하하 재밌네 이렇게 웃고 또 정말 즐겁게 듣고 계시다가 아 맞다 출첵! 너무 귀여우신 우리 알바생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평양냉면 모닝그루버, 썸모닝입니다. Welcome, welcome everybody. Leave your marks, because I don't know if you're listening, so you gotta say hello to me. Wave at me, everyone. We're live today in the studio. 말 계속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계속 시청하실 수 있어요. Go on our YouTube channel that is called TBS EFM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because it's free, absolutely free, and it only takes 1 second. So do that and then you'll be able to watch our broadcast live with viable radio. How amazing is that?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G Q&A because I'm still curious about your choices.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요, 저는 5분 거리 가까운 회사 다닐 거예요. 예전부터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비용이 40만 원 차이면 기름값, 톨비, 시간 비용 생각하면 5분 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So a lot of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quality of life, how it would improve so much if you live close to the company. I guess it also depends on the jobs, right? 아까 뭐 이제 교사분도 계셨고 선생님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걸 기피했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사실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쵸? It's not a bad idea to live close. And if you're guaranteed not to encounter the people that you know, and if that really doesn't matter.
2: 가까이 살고 그 주변에 뭔가 먹거리가 많고 이러면은 회사 사람들이 옆에서 막 회식하고 있고, 여기서 뭐해?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겠네. 밖에 나가서 혼밥 좀 하고 싶잖아요. 식당 가서. 근데 옆

I don't mind, although it takes 3 hours for me to go back and forth to work, I can use that time for myself and, I can just clear my mind. 이렇게 멘탈이 조금 긍정적인 분들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겁나 힘드네. 막, 아, 내가 일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막 있는 분들. 아, 왜 이렇게 차는 막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막 화가 막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걸까요? So does everything really depend on how you kind of feel about that whole situation, on your whole mindset?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And I also thought that it may be really different. You would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is, depending on which type of transportation that you take. If you take the subway, yeah, you might have a little different opinion about that. Or if you take a subway where you're able to sit down on your way to work, maybe you would have different opinions too. 이게 참 어떤 거를 타고 출근을 하느냐, 걸어서 가느냐, 걸어서 한 시간이냐, 아니면 차 타고 한 시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 것 같은데. This is fun,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S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집에 걸어서 5분 거리로 가까운 회사, 아니면 월급 40만 원더 주는 회사. 대신 한 시간 이상 걸려요. So a company, a 5-minute walk from home, or a company that pays you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when you have to commute and it would take you more than an hour. 계속해서 이야기 나 보고요. Later, just in a minute, we have 모 코인 노래방 prepared for you. 자꾸 모아 노래방이라고 하지. 옛날에 그 모아 노래방 코너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자꾸 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습관이 무서워요. Oh, by the way, I have finally refilled water inside this plastic cup. 하루살이는 제가 잘 보내주고 물로 채워왔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더러워요 하루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물로 헹구고 다시 물 따라왔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걔네도 다 씻고 하겠죠. 그죠? 3628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고3 딸 등교길에 항상 같이 듣고 있어요. 긍정에너지 뿜뿜 받아요. 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저한테 긍정에너지 뿜뿜 주고 에너지를 그냥 팍팍 주는 거 아세요? Do you know how much I feel happy when reading these kind of messages? 여러분 자꾸 이렇게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내시는데 제가 너무 무섭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해요. But anyway, don't be afraid. 우리 고3 따님분과 함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if you're listening right now. I hope you are because we'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you. This is Woody, Say I Love You.

Havana und a little bit Nana. Havana und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 다녀오신 모닝그룹어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나나.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나나. Havana의 온 나나.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모든데. 지원장 모닝그룹 welcome.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We have reruns. 재방송으로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어.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온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표현하면 뭐인 거로 봐.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Sing it together with me.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정말 짱 났어요,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혹시 정신? 몸만 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썸머피디님 최고예요. 아, 정신을 놓고 하죠.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고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No, I'm all calm.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어 says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 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그건 아니고요. 차 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o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Stop telephoning me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Stop calling me, okay?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7287 모닝그룹어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마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뭐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오,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 for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Va,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야!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어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그룹어는 9087 모닝그룹어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룹어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박미 DJ 박미 Let's go! 아, 1, 2 아, 계속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달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 같이 떼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오빠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우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요,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우리 팀장님. 박우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스에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at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영양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매쉬업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우님께서 매쉬업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바이브 오케이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우니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룹어죠. 엄정화의 ending credits.

This is Jamiroquai, Virtual Insanity. Small.

0: And we are back for another calm and peaceful vibes after that coin 노래방. So let's get through some unread messages. Benny says, good morning. Hello, Benny. I choose 400,000 Korean won per month to commute to work, although it takes more than an hour. And I guess I would like to earn a lot of money while I'm working at this company. So you would prioritize money than time. I guess it doesn't take you that long. An hour maybe is not a bad idea for you. Yeah, I guess so. Because I think that is like a default here in Korea, especially if you're working around Seoul or capital regions. 약간 한 시간 출근 시간이 디폴트 아닌가요? 러시아워의 경우에는. 30분 넘는 경우 되게 흔한 것 같거든요, 저는. So it's actually not a bad option for you. 우리 반장님, 영H 모닝그룹은요, 5분 컷 회사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회사가 또 내 소유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욕심을 이렇게 보내주셨네. So it'd be nice to live close to the company, only 5 minutes away from walking distance. And if I would own that company, that would be even better. 뭐 소유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주주 뭐 주식 절반 정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소유하면 또 막 각종 뭐 법인세 내고 막 세금 내고 또 직원들도 막 뽑아야 되고 막 피곤하잖아요. 그냥 딱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5분 걸리는 회사 이렇게 막 룰루룰라 휘파람 불면서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그 출근하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왕이면 또 이제 우량주의 회사로 예, 주식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소유하는 거 대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회사가 30분 정도 거리이고 40만 원을 더 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이상 걸리면 그냥 가까운 곳이 더 좋아요. If it takes more than an hour, I would just rather prefer to go for the first option, which is living close to the company. So for you, that extra 30 minutes is a big difference for you, right?
1: 30분과 1시간은 또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또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0: You know, when normally we do balance games, I see some of your opinions, you know, gathering together in just one option, but this one is like completely divided, like 50-50. So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it.
1: 이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막 저는 100km 해봤는데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5분 가까이 사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0: 근데 most of our morning groupers, you guys are tuning in from your cars, right? While you're driving.
1: 주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운전하시면서들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하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0: So I don't think we ever received any messages that is about you taking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to work. So if you are that person, come on out and let me know.
1: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걸어서 5분 거리 아니면 월급 40만원 더 주는 회사.
0: I'm gonna be back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after Kelly Clarkson, Since You've Been Gone.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Since You've Been Gone by Kelly Clarkson was If I Had You by Adam Lambert.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 me read this message before we close out the program. Happy Life Morning Groover께서 오늘은 친구랑 미술관 나들이 가는 날, 전시도 보고 분수쇼도 보고 티타임도 갖고 미술관 분위기 듬뿍 즐기고 오려고요. Today is the day I'm heading out to the art museum with my friend. We're going to check out the exhibition, watch the fountain show, enjoy some tea time, and have a great day together.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되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you know, just make some time for you to enjoy some delicious food, drink some coffee, and also have some enjoyable time going to exhibitions or doing the things that you actually truly like other than working, right? I mean, some of you guys may be enjoying working itself, but there should be some other stuff in life to fulfill our daily life routines. So if that has to be listening to the radio, go ahead and do that. If it has to be just binge watching some dramas at home, or if it has to be shopping, just get out there, make the time, and try to do the things that you truly love to do.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일상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좀 중간중간 좀 챙겨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좀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고요. 그다음에 커피도 또 이렇게 중간중간 마셔주고요. 또 재밌는 것도 가끔 해줘서 우리 자신을 놀아주는 거죠. 아이들 놀아주는 것처럼 우리 다큰 성인 어른도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이렇게 나를 놀아주거나 좀 케어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since we are heading towards the weekend, I hope you make some time to do that. You know, invest the time, the precious time for yourself, okay?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알차고 또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쭉 주말까지 그 해피 바이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We have many social media accounts, so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also I upload reruns of Morning Groove on our two TBS EFM channels. First, TBS EFM YouTube channel, and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또 이렇게 두 채널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구독이요.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t 7 a.m. 다음 주 생월로 만나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Air Supply, I Can Wait Forever.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생방송 시간이라면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We got it? Cool. It gets so hard to keep your heart when you're away. When I'm on the run and I'm far from home and I see your face. Yeah. I wanna hold you close, I feel the ghost of who you know. And you drift away cause you're afraid that I'll show. Cause I got

keep rooting for them. And all the possession, you know, has seen better days, but somehow we just can't throw that away, right? 그래서 로열티에서는 이 퀄리티보다는 history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loyalty, I think history can matter more than quality. 그러니까 나와 오래 함께 했다는 것, the memories that we build over time. 아니면은 뭐 나를 알아준다는 느낌. 어떤 집단의 일부일 경우에는 나를 알아주는 어떤 소속감 같은 거, sense of belongingness, belongingness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the feeling that we belong somewhere, 그죠? And this is like part of who I am, 나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다. 약간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충성심을 느끼는 게 있죠. I know our listeners, if you are tuned into our show, I know you are a very loyal listener to our show.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들, what are you loyal to?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성심을 느끼는 것, 충성도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are you strangely loyal to?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이거에 충성심을 갖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our 바통터치 segment as well. So, you know what to do, right? Send your song request ahead of time so that I can, I will save it, save your song request for the 바통터치 segment. And I will try to pick a song from your request list and start from there for our 바통터치 segmen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충성심을 느끼는 것, 어떤 것? Except 1012, 1013. 약간 좀 제가 오반가요? 좋습니다. Let's do it. This is Peter Cetera, Faithfully.

Peter Cetera, Faithfully. Faithfully, I guess that really sort of coincides with the topic that we are talking about today, right? Devotion and faithfulness and loyalty. All kind of synonymous in a way, right? So I'm asking our Q-T님, so what are you strangely loyal to? Strangely loyal to, 여러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3101님께서는 충성심과 의리한 여자.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 역시 it's kind of if you want to translate that, right? I think it's just comes down to loyalty, devoted. So 3101님 is a woman who is loyal to the core, and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통신사를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I've never switched mobile carriers, not even once in my life. 오, 그렇군요. That is quite a loyalty. I mean,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rk that comes with, you know, sticking with one telecommunication company, 그죠? 하나 이게 이 통신사를 계속 쓰는 데는 분명히 또 이제 혜택도 있지만, 그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아서일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So again,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at are you loyal to?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충성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you know, I think we feel so much loyalty to musicians that we love, which sometimes can result in a disappointment too.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 충성심을 보였던 아티스트,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때는 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로열티에 금이 가기도 하죠. And also, I mean, we can feel loyal to the school that we went to, the hometown that we are from, or company that we are part of, or even like a hobbies or, I don't know, habits.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프로그램 듣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매일 듣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도 이제 충성심을 느낄 수 있죠. 습관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과 그 분위기에 대한 충성심이겠죠. So all kinds of things, if you think about it, that we can feel loyal to. Surprisingly, there's so much.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충성심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This is 뜨거운 감자, 고백.

뜨거운 감자 고백이었습니다. So loyalty is the topic at hand today. Our kittenims are sending in their, a state of loyalty to a certain thing. 고구마 먹는 춘식이님 새롭게 오픈 채팅방 조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25년 충성심 바치는 헤어 디자이너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So I'm on my way to see my hairstylist who I've been loyal to for the last 25 years. 와, 25년 넘게 일단 그 헤어스타일 리스트 일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또 그분께 25년 동안 와 그 미용사분들께 이제 충성심 느끼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Actually, right? Because you don't want another person to kind of do your hair. 뭔가 이제 내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바꾼 것도 솔직히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한데 in a way, right? But for 25 years, that is quite a loyalty, I would have to say. 그 헤어 디자이너님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게 25년 동안 찾아와 주시는 고객이 있다는 게. 고구마 먹는 준식이님 감사드리고요. Okay, so more of your loyalty stories maybe in part 2 of the show.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Jason Mraz입니다. Who is thinking about you now?

Couple of tracks, the Beatles in My Life,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ting and Shaggy, Skank Up, All Load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So,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ings that we are loyal to, things that we are faithful to,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상당히 깊은 얘기로 갈 수도 있다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가벼운 이야기로 갈 수도 있는데요. 1033님 같은 경우는 저는 닭갈비나 막국수를 다른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로열티. 아하. I guess assuming that you are from 춘천. 그렇죠.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So, when you wanna eat, That is going through a lot just to keep your loyalty to your hometown. 이 고향에 대한 그 상당한 어떤 이 충성심이 있으신데요. 정말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충성심인데 it could be like, I mean there could be quite a loyalty to a certain restaurant or certain things that we never even expected. 맞습니다. 와. So again, let me ask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feel loyal to?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할까요? This is Helena Beat, the song by Foster, The People.

0: 큐티스 DJ EQ입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e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find us via Boinen Radio. 또 실시간 채팅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요. TV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welcome anytime. We are open 24/7. Also, 문자창도 열려 있는데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So, loyalty is the topic at hand today. 제니님께서는 사실 이유 없는 충성과 의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의 흠집도 큰 잘못이 아니면 제가 대신 변명을 하고 있고, 라디오 같이 한 번 좋아하게 되면은 진행자 교체가 올 때까지 듣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늘 곁에 있고픈 마음에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 이따 이 바통터치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yeah, there are reasons for your loyalty. Jenny님 says, I don't think I've been loyal to something for no reason. Whenever I stayed loyal, it was because I genuinely liked it because I believed it was worth my loyalty. So if it's an actor that I really like, I sometimes even find myself defending their flaws. It's the same with radio. Once I fall in love with a show, I try to stick with it until the host changes. I guess I'm the same way with the friends I truly care about. Yes. That's what loyalty is all about, I guess, right? Staying true and, staying by that person or that thing or whatever that thing is. 그죠? 로열티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인 것 같습니다. I think it is a beautiful thing, you know, if it's kept, right? But, you know, we get hurt if the loyalty is broken sometimes, right? For whatever reason.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This is Rachel Platten. The song is 1000 Ships.

Rachel Platten, A Thousand Ships 였습니다.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and possibly head on to our music boutique, not music boutique, a 바통터치 segment for today. Here's one from Wisdom님 who says, 저는 한 회사에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I worked for the same company for 20 years. 심지어 회사가 지방 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서도 7년 정도를 버티다가 건강도 그렇고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일어나 싶어서 그만 두었죠. So even when the company relocated, I moved from one end of the country to the other and stuck it out for another 7 years. But eventually, with concerns about my health and watching my child grow up, I thought, you know, what am I doing all this for? So I finally decided to leave the company. 그렇지만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애정을 아직 갖고 있답니다. But I can still quite explain why I still have such a deep affection for the company.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I guess because of the people that you work with and you know what you believed in and what the company stood for.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애착이 있으셨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7년을 더 일을 하셨다는 거 보면 와 대단하십니다. It was you know, kudos to you for sticking out for that long. 20년 한 회사에 근무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또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그죠?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럼 오늘 바통터치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This is Patria Kass. The song is Alone.

Left and Right 17이었습니다. 베니님의 연결곡이었고요. I guess we're going with the idol vibe. 위섭님께서는 shiny Lucifer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Lucifer. Are you talking about things that you are loyal to?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갈까요? 연결곡입니다. Shiny Lucifer.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전에 전곡 또 전에 전에 전곡 That's what I call a delayed connection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3958님께서 아까 루시퍼가 나왔으니까 천사도 나와야죠 하는 이 단순한 선곡 이유라고 하시면서 연결곡 주셨거든요. That is fine too. As I said, you know, delayed connection, you know, always welcome, okay? Sarah McLachlan의 곡이죠. 루시퍼와 대항하는 Angel 들어보겠습니다.

Angel이었습니다. What a turn of mood, don't you think? From going from Lucifer to Angel. That is the beauty of 박동 Touch, right? You never know what's coming up next. Could be your song selection could be so random, so out of place. You just don't have any expectation. You just can't expect anything.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기서 Sarah McLachlan의 Angel에서 어디로 갈까요? 제니님 says City of Angel OST라고 이 곡이. 아하. So part of the soundtrack for the movie City of Angel. Okay. So how about this one? Andy Mike님께서는 의리와 웃음이 저의 무기이죠. 식당도 가던 데만 감. 의리의 신청곡은 뉴진 씨의 버블검입니다. Andy Mikem says, loyalty and laughter are my secret weapon. Even when it comes to restaurant, I always go back to the same places. 그렇군요. If you are armed with loyalty and laughter, I think you are welcome everywhere. 의리와 웃음을 갖춘 사람들은 어디서나 환영받고, 어디서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걸 다 갖추신 앤디 마이크님이군요. 식당도 가던 데만 감. 뭐 그래도 조금 이 explore를 좀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가신 데 계속 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곳을 또 이렇게 찾아 나서는 또 그런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의 신청곡 뉴진스의 버블검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Andy Mike Nims Andy Mike Nims connection song. Here is Nugent's Bubblegum.

That was Bubblegum sung by Who? New Jeans. Yes. 앤디 마이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좀 정신이 없네요. 곡 찾고 막 그러느라고. So, 바통 터치. Let's go. 1033님께서 연교곡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날아올라야 하니까요. If you want to be an angel, you have to fly. You have to be able to fly. Isn't that the other way around? 천사가 되려면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천사는 이미 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천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1033님께서 이 곡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에픽하이의 곡인데요. Fly라는 곡인데 There's a featuring musician to this song which is featuring Amin J of Soulciety 아 힘든 이름들 Soulciety의 Amin J featuring하는 곡입니다. 에픽하이의 곡 들어볼까요? Fly

히스토리, 충성심이라는 건 뭐, 이렇게, 당연하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오랜 세월 쌓여진 신뢰, 어떤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You know, sometimes we stay true to certain things. We stay faithful to certain things simply because, you know, we've been there for so long together, you know, through good times, you know, bad times, changes, and disappointment. That's why we still rooting, we keep rooting for that team that keeps losing. And we still go to that old restaurant until kind of our patience kind of run out. And the brand that we stick to, I guess that's what the brand's marketing would really be targeting for. Why people have certain loyalty to a certain product.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어떤 세상을 보는 그런 또 다른 그런 관점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ope you enjoy that too. And 오늘 주말 이제 앞두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when I was listening to Bubblegum. Bubblegum 노래를 들을 때, 내가 커넥션 하고 싶다. Gum X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 Gum X의 곡은 제가 못 찾았는데, Gum X is a punk band led by 이용원, who used to be a member of Yellow Monsters. Yellow Monsters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이 펑크 밴드, 지금은 해체됐지만, 그 밴드의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그대여라는 곡인데요. Hope you enjoy this song. And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I leave you with Yellow Monsters. 오나의 그대여.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TBS EFM 智慧首尔，首尔生活一站式指南，来自 TBS EFM。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And that was Dua Lipa Levitating. Have you ever, talked to yourself before? Or, I don't know, just talking in front of the world and maybe had an experience of shouting out, "I'm the best! I can do this! I got this!" You haven't? You never ever had that experience? Well, believe it or not, it actually really helps. 그냥 긍정적으로 나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은근 도움이 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부터 아 졸려 아 피곤해 이거를 하루 종일 입에 달고 살다 보면요 진짜 약간 온몸이 좀 찌뿌둥해지는 그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But on the flip side, just saying let's get something amazing for lunch today, this can actually instantly bring you right back to life. And at the end of the day, the words we throw out there set the vibe for our whole day. So why not cast a little feel-good spell on yourself today and just whisper, "Hey, I think I'm actually doing pretty well today." I actually do this quite often, believe it or not, morning groovers. I'm a human being, so I feel stressed out time to time, obviously, and just to gain myself a little bit of confidence, I would just shout out alone in my empty house and just be like, "I'm the best and no one's gonna stop me."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 가끔 하거든요. 난 짱이야.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다시 묵묵히 조용하게 뭐할 일을 한다던가 청소를 한다던가 좀 그래요. 근데 이거 되게 기분 좋거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So if you have any goals or if you need to kind of reset your mind, just say it out loud. And this would kind of remind your brain about those words. And will just help you go through the day even better. 은근 좀 도움이 됩니다. 피곤해 이런 말 하는 거뭐 가끔씩은 필요하긍 하지만 이왕이면은 아 긍정적인 거 있잖아요. 오늘 맛있는 아침을 먹어볼까? 런닝하고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샷 먹어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Today we are live in the studio. 생방송으로 만나보는 오늘 모닝 그루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시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채널 TBS EFM 방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는 1초, 그리고 공짜입니다. So just remind yourself about that. And if you want to talk to me, you can always do that for the next 2 hours, morning groovers, and your messages are likely to be introduced because we're live. 오늘도 말 많이 많이 걸어주세요.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Well, good morning, 상민님. Good morning. 그리고 임현준 Morning Groover left a comment on our YouTube live stream. Hello, hello to you. Good morning, everybody. Just welcome. 너무너무 잘 찾아오셨어요. This is like the place to be for you to survive the day. Get through this morning, everyone. 여러분, 이제 주말이 코앞인데 너무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들, 저는 뭐 이제 사실, I'm a freelancer, so that also means that I sometimes have to work during the weekends too. I actually have a shooting this weekend. 그래서 주말에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말이 좋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better to face the weekend, even though I have to be working, you know? 뭐 일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또, 힘든 경기 그런 침체 상황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건 즐거운 겁니다. 주말에도 즐겁게 일을 해볼까? 오늘 오프닝처럼 이렇게, 룰루랄라 입 밖으로 즐겁게 일하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Chinese song Morning Groover says, Good morning. 러닝은 안 하고요. 그냥 시원한 아메리카노는 너무 땡기네요. 덥죠? It's pretty hot this morning. I actually felt that humidity this morning, so it must feel really hot for you. Why not just grab that cold ice Americano and put yourself in a good mood to survive the day?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I have prepared a little balance game today, everyone. So that means you need t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Only two options, Morning Groovers. So make your choice, okay? If you're ready, here goes today's question. So, which one would you prefer? Going to a company that is 5 minute walk from home, just 5 minute walk from home. So basically, you will be living super close to your company, or a company that pays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So that's an extra payment for you, but you can't live close to your workplace, okay?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선호하세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가까운 회사. 진짜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 멀리 사는 대신에 월급을 40만 원더 주는 회사.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So think about it and make your choice, Morning Groovers. 둘다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와, 내 월급에서 플러스 40만 원. 아니면은 그냥 시간을 아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Because us Koreans, especially if we are working in Seoul, we spend way too much time on the road, driving or even on the train. In a very, very congested train, actually. So it's crazy. So some of you might actually think, oh my gosh, if I were able to live close to my company, I would do that. Or some people might just not care. They would actually enjoy their ride. They would actually enjoy their time on the road, listening to Morning Groove. So they wouldn't mind. 뭐 아침에 그냥 막혀도 모닝 그루브 들으면 되니까 나는 굳이 가까이 안 살래.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회사 가까이 살면 맨날 회사 쳐다봐야 되고 너무 싫지 않아?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회사 진짜 가까이서 살아봤었거든요. 걸어서 뭐 5분, 10분 거리? 여기 TBS 이제 매일매일 출근할 때, 그냥 그랬어요. I would prefer to get some extra payment actually, because I didn't mind driving and spending a lot of time on the road, because I always listened to the radio. 그리고 좀 가까이 사는 게 회사 사람들에게 노출이 된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가까이 사니까 나와서 이거 한번 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월급 40만 원? 뭐, 40만 원? 이걸 더 받는 게전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Let me know by sending in you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실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글쎄, 우리 진짜 진짜 오랜만에 모닝그루브 밖에서 이 엔지니어링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이어 감독님 어서 오시고요. 너무 반갑고요. 감독님께서는 멀리 사시나요? 아, 그러면 둘 중에 1번 5분 거리 회사 아니면 40만 원더 주는 회사

2번, 그쵸? 이게 40만 원이 큰돈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40만 원이면은 식비도 해결될 수 있어요. It's like basically an extra payment and you can spend that money on lunchtime. 우리 여영구 감독님. 네. 2번 선택하셨고요. What about our DJ D-Ba? 박은혜 팀장님은요? 1번이실까요? 무조건 2번이라고. 무조건 2번. 회사 근처 싫다, 싫다, 싫다, 싫다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되게 강조를 하셨네요. 그래요. 우리 회사를 기피하고 있는 아름다운 TBS EFM 직원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게 싫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회사가 너무 좋아서 코앞에서 살고 싶어요 하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나와주시고요. Everybody,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This is Ava Max, Kings and Queens.

0: So we are playing a little balance game today. Long time no balance game, right? So you got t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that I gave you, all right? A company, a 5-minute walk from home, or a company that pays 40만 원 extra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everyone. So between the two options, think about it, which one you would prefer. We have some answers. 좀 일찍부터 답이 막 오고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우리 찬희성 모닝그룹어. 무조건 가까이 살고 있는 1번이죠. 40만 원이 너무 약해요. 예전에 거의 2시간 출근이어서 제 소원이 가까운 거였는데 지금은 1시간쯤 되는데요.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5분이면은 와우! 아침 운동도 가능할 듯요. So definitely option number one. 40만 원 is just way too weak for me. My dream used to be working close to home because my commute was almost 2 hours back then, but now it is reduced to 1 hour, and my quality of life have gotten so much better. I can even work out in the morning time.
1: 그렇죠. 이게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럴 수 있고요. 사실 만약에 왕복 봐봐요. 지금 편도 2시간인 거죠? 그럼 왕복 4시간 가까운 건데
0: then basically by the time you return home it'll be around like 8 to 9.
1: 뭐 한 8시쯤 될 수 있겠구나. 야, 그러면은 이제 뭐 저녁 먹고 그냥 바로 자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다음 날 또 일찍 나와야 되니까.
0: That's just way too much.
1: 근무 시간은 일정한데 이렇게 또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면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0: they would actually earn those hours for their own self-development. For example, if they have to ride the subway and it's like a 2-hour commute to work just to get there, they would spend the time to read some books, listen to podcasts, to, you know, do that self-development.
1: 이렇게 막 자기계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앉아서 지하철을 탈 수 있냐 이겁니다. 그죠? 아니면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시면 또 버스 무조건 앉아서 가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그래. 그것도 버스 만약에 한 번 놓치면은 배차 간격이 30분, 40분 막 이래가지고 그냥 쎄하게 그 느낌이 오면서 나 지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진짜 우리나라 너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2: 호딱가 모닝그룹어. 회사 위치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게을러서 가까운 게 좋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애들 키우고 살려면 더 주는 회사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 가까우면 점심도 집에서, 화장실도 집에서, 낮잠도 집에서 완전히 가능하겠는데요.
0: So obviously you would be able to do so many things if you live close to the company. You'll be able to have lunch at home. You can even take some nap at home. And from my own experience, I would have to tell you that that is so true.
1: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회사를 다녔을 때 5분도 아니에요.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에 되는 집에 살았었거든요.
0: So every lunch hour, I would just return home to take that 30 minutes of nap. And it felt good.
1: 정말 그 낮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제가 그렇게 낮잠을 집에서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꿈도 못 꾸죠. 회사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집에 가는데 1시간 걸리는데 낮잠은 무슨 낮잠입니까? 그냥 월화 수목금은 그냥 눈 뜨고 있어야 돼요. 맑은 눈의 광인처럼 말이죠. 우리 체육부장님, 40만 원 차이면 가까운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비며 오고 가고 체력 소모비 생각하면. 근데 가까이 살면 제 직업상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을 마주칠까 봐 좀 꺼려지네요. 그래서 저는 2번 하렵니다.
0: So if it is only like 40만 원 difference, being closer is definitely the absolute best option, considering transportation cost and the energy drained from commuting and everything. It's just so worth it.
1: 직업상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마주치면 또 인사해야 되고 막 그러면 또 초과 근무하는 것 같고 뭐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 만나면 또 어머 선생님 만난 김에 커피 한잔 해요. 잠깐 얘기 좀 나눠요. 막 이러면서 멀리 그냥 안 보이게 사시는 게 낫긴 하겠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40만 원 정말 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 40만 원이면은 그냥 에이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0: For some of you, they would think that oh, 400,000 Korean won, that's actually quite a lot. I need that money.
1: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땡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2번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40만 원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40만 원 주십시오. 전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1시간 걸려가지고 출퇴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 누가 주시나요? 40만 원만 주시면 될 텐데. Anyways,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1013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This is Ed Sheeran featuring Taylor Swift, The Joker and the Queen.

Dr. Paper and Subby Morning Groover are saying good morning. Sorry, I'm just in an extra better mood today. I don't know why. Maybe this is the coffee. But everybody, recently, not actually recently, just now, I have found a little mayfly inside my coffee, so I stopped drinking it. 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커피를 지금 4분의 1 남겨놓고 다 마셨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하루살이가 여기 수영하고 있는 걸 발견했네요. 오, 어떡하지? 마실 뻔했어요. 정말 벌레 먹는 사오정이 될 뻔했네. 나방! 이거 될 뻔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don't you think that we kind of like unintentionally swallow bugs? Because we never know if we don't see it. 아마 몇 번쯤은 벌레 먹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게 보여야 치우는 건데, 안 보이면 사실 먹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I guess it's not a bad thing. 근데 아는 순간 좀 마시고 싶진 않네요. 목말라도 한번 참아볼게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호딱가 모닝그루버, 중남미로 장

출장을 다녀왔고 지난주에 한국 복귀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숙소가 오피스와 도보 2분이라서 많은 것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출근길 꼴랑 20분이지만 모닝그루브 듣는 것 말고는 많이 불편하네요. 배부른 소리? 죄송합니다. I just returned to Korea last week after a long-term business trip to Latin America. Back there, my accommodation was just a 2-minute walk from the office, so I could get so much done. Now, my commute is just a mere 20 minutes, but besides listening to Morning Groove, it feels super uncomfortable. Well, first of all, did you go to Panama? 혹시 중남미 출장 파나마 다녀오신 건가요? 거기 회사 되게 많잖아요. 또 반갑네요. 중남미 출장 다녀오셨는데, 출근길 20분이면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도 힘드신가요? 2분의 그 짜릿한, 달콤한 그 2분 거리를 느끼셨기 때문에 20분이 긴다고 하긴 하지만, 이때 복 받으신 거예요. 예, 감사하시면서, 모닝그룹 들으시면서, 그래도 30분 이내 컷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Let's just say that your commute is like 30 minutes, but that doesn't include all the variables. 일단 30분 정도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은 어떤 변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리면 우리는 그 변수에 또 대비해서 막 40분 전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출근이 쉽지 않네요. 그죠? 우리 호타카 모닝그룹 시차 적응은 좀 되셨나요? You don't feel any jet lag at all? Hope you can just return to your daily routine fast, fast, just like that.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는요, 40만 원을 더 주는데 거리는 얼마인지 안 남았네요? 만 원당 1km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네. It doesn't mention the distance for the job that pays 400,000 Korean won more. So if it is about 1 km per hour, 10,000 Korean won, I think it might be worth a shot. 좋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거리 시간 세팅해 드립니다. 자, 40만 원을 더 주는 조건은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 1시간, 그냥 편도 1시간이에요. 근데 뭐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무조건 1시간 이상 걸리는 겁니다. So, to get that 400,000 Korean won, you would have to commute to work and it would take you more than an hour, okay? So that is the condition. A new condition is set, everyone, right here. S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Which one would you prefer? Oh, it's become more tough, right? 더 어려워졌죠? 여러분들, 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의 그런 출근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또 사전조사도 할수 있고 되게 재밌네요. 우리 조국모닝그룹, 굿모닝 배송 마치고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40만 원을 한 달로 계산해서 주 5일 근무로 가정을 하면 22일 근무라고 치면 하루 18,181원 일당인데 이걸 9시간 근무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시간당 2,000원 정도 더 받는다고 계산이 되기에 저는 그냥 5분 거리 회사에서 조금 더 늦잠 자면서 뒹굴뒹굴 거리면서 출근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모구님들 무사 출근 안전 출근하시고 오늘도 무탈하고 행복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You actually calculated all of this? So in total, if you count everything, if you do all this magical mathematics somehow, it would cost you 2,000 won extra per hour. 진짜 이거 이게 꼭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꼭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금방금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 이런 분들 너무 신기해요. 숫자를 좀 이렇게 기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게 그리고 뭐 어디 계산기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딱딱 잠깐만 그러면 시급으로 계산해 보자. 이러면 야 이거는 시급 2,000원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 약간 그런 거에서 조금 매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뭔가 저한테 없는 그 능력치가 보여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시간당 2,000원. 또 이렇게 하니까 되게 큰 금액은 또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쵸? 이런 걸또 수학적으로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예. 괜히 알았다, 이거. 이러면 좀힘 빠지잖아요. 어쨌든, 우리 배송반장님, 안전 퇴근, 퇴근 중이신 거잖아요. 안전 퇴근 하시고, 푹 쉬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responded.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직 후에 4년 동안 왕복 100km 거리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지쳤는지 회사 근처로 너무너무 이사 오고 싶어요. 기름값이랑 주차비로만 40만 원을 넘게 쓰는 것 같아요. 이사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I've been commuting a round trip of 100 kilometers for 4 years since changing my jobs, and I guess I'm totally exhausted now. I desperately want to move near the office.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혹시 야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if you have to work extra shift, or maybe if you have company dinner, what do you do? 뭐, 어떻게 해서든 운전하셔가지고 집으로 리턴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또 회식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운전하기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 쉽지 않네, 4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름값이 얼마예요? 그리고 시간을 돈으로 쳤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움직이고 이동하고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It's really not easy. 근데, don't feel like you're alone on this. 은근히 이렇게 또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들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왕복 100km 막 운전해서 막 출퇴근하고, 그죠? 여러분, you guys are the best, you know? 내가 진짜 짱이다. 난 왕복 100km 운전하는 사람이야. 나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난 정말 짱이야.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칭찬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수요일 조사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출퇴근 거리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는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알게 됐어요. So to remind you guys today's question, which one would you prefer? A company that is a 5-minute walk from home or a company that pays extra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And the condition is that you would have to commute, and it would take you about more than an hour, okay? This is Ray의 Worth It.

That was worth it by Ray. 우리 무니무니 줄무늬머닝 그룹어 오셨군요. 굿모닝입니다. 좋은 하루들 되세요. Welcome to the show, 줄무늬 무니무니무니. 우리 1743 모닝 그룹어, 저는 고등학교 교사인데요. 저는 학교랑 집이 가까운 거 싫어해요. 애들이나 학부모님들을 알게 모르게 만날까봐 동네에서 편하게 다닐 수가 없거든요. 가족들이랑 다니는 것도 불편하고요. 저는 직주 근접 싫고요. 무조건 30분 이상을 선호한답니다. So I'm a high school teacher and I actually hate living close to my school. I'm always worried that I would run into students or parents without even realizing it. 저 갑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던 영어 선생님 동네에서 마주친 기억이 나네요. 슈퍼에서 저 엄마 심부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저를 째려보는 그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You know when somebody's like staring at you like really hard, like you can actually feel that air, right? So I looked and there was my English teacher that I really not disliked. And then she was like, 이수림, 일로 와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이랬더니, 너 여기서 뭐 해? 이래서, 심부름하는데요. 가봐. 이랬는데, I felt like I was in school and I was at a supermarket. 뭔가. 그래서 학생도 딱히 선생님 마주치는 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 마치 그냥 직장 동료를 동네에서 마주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So living close, yeah, it takes a lot of risk for you. 되게 뭔가 많은 걸 감내해야 됩니다. 저는 방송국 근처에서, 여기 TBS 근처에서 산 적이 있는데, 아, 좀 좋지 않아요. 유쾌하진 않았어요. 주말에 전화 와가지고, 시간 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안 돼도 사실 나와야 되는 거라서, 무슨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또 싱글이고, 뭐, 아이 핑계 댈 것도 없고, 근데, 나름 바빴거든요. But they would be like, 뭐 하는 거 없잖아, 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나름 바빴다고요. I was busy myself too, although I didn't have a family living with me, although I didn't have kids, I still had schedules. I had to walk my dog, I have to clean the house, I had some, appointments with my friends. I was also busy. 근데 그냥 넌 그냥 혼자 사니까 나와. 이런 게 뭔가 디폴트가 돼가지고 멀리 이사 갔어요, 여러분. So I totally feel you, morning goobers. 아, 너무 재밌다. 우리 계속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This is Doja Cat. Say so.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I'm Summer, and this is your morning buddy, Morning Groove. 아침마다 출근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은 모닝 그루브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진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듣고만 있다가 출첵이 늦었네요. 넋놓고 계셨군요. 막 하하하 재밌네 이렇게 웃고 또 정말 즐겁게 듣고 계시다가 아 맞다 출첵! 너무 귀여우신 우리 알바생들, 우리 모닝그루버들. 평양냉면 모닝그루버, 썸모닝입니다. Welcome, welcome everybody. Leave your marks, because I don't know if you're listening, so you gotta say hello to me. Wave at me, everyone. We're live today in the studio. 말 계속 걸어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보이는 라디오 계속 시청하실 수 있어요. Go on our YouTube channel that is called TBS EFM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because it's free, absolutely free, and it only takes 1 second. So do that and then you'll be able to watch our broadcast live with Viable Radio. How amazing is that? Okay, so let's go back to our MG Q&A because I'm still curious about your choices. 우리 서비 모닝 그룹께서는요, 저는 5분 거리 가까운 회사 다닐 거예요. 예전부터 걸어서 15분 거리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비용이 40만 원 차이면 기름값, 톨비, 시간 비용 생각하면 5분 거리가 좋을 것 같아요. So a lot of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quality of life, how it would improve so much if you live close to the company. I guess it also depends on the jobs, right? 아까 뭐 이제 교사분도 계셨고 선생님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걸 기피했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사실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쵸? It's not a bad idea to live close. And if you're guaranteed not to encounter the people that you know, and if that really doesn't matter.
2: 가까이 살고 그 주변에 뭔가 먹거리가 많고 이러면은 회사 사람들이 옆에서 막 회식하고 있고, 여기서 뭐해? 이렇게 막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도 괜찮으세요? 갑자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있겠네. 밖에 나가서 혼밥 좀 하고 싶잖아요. 식당 가서. 근데 옆 부서 직원이 괜히 막 저기서 밥 먹고 있고 이러면 좀. 그거 괜찮으지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Dr. Paper says. 평균 왕복 출퇴근 3시간 걸리는 회사에 15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돈만 보면 5분 거리 회사로 가고 싶지만 아직도 배울 것들이 있어서 현 직장을 택할 것 같네요. 밴드도 있고요. 추가하면은 출근 시간 동안 모닝그루브도 들을 수 있고 나름 운전하는 시간이 혼자만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없네요.
1: Now come to think of it, I think it all has to do with your mindset. You know, if you are a optimistic kind of a person, you'd be like, I don't mind, you know, although it takes 3 hours for me to go back and forth to work, I can use that time for myself and, you know, I can just clear my mind.
2: 이렇게 멘탈이 조금 긍정적인 분들한테는 별로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진짜 겁나 힘드네. 막, 아, 내가 일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이렇게 막 있는 분들. 이러, 아, 왜 이렇게 차는 막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막 화가 막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걸까요?
1: So does everything really depend on how you kind of feel about that whole situation, on your whole mindset?
2: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1: And I also thought that it may be really different. You would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is, depending on which type of transportation that you take. If you take the subway, yeah, you might have a little different opinion about that. Or if you take a subway where you're able to sit down on your way to work, maybe you would have different opinions too.
2: 이게 참 어떤 거를 타고 출근을 하느냐, 걸어서 가느냐, 걸어서 한 시간이냐, 아니면 차 타고 한 시간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를 것 같은데.
1: This is fun,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is. So choose between the two options.
2: 집에 걸어서 5분 거리로 가까운 회사, 아니면 월급 40만 원 더 주는 회사. 대신 한 시간 이상 걸려요.
1: So a company, a 5-minute walk from home, or a company that pays you 400,000 Korean won more per month when you have to commute and it would take you more than an hour.
2: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 보고요.
1: Later, just in a minute, we have
2: 모 코인 노래방 prepared for you. 자꾸 모아 노래방이라고 하지. 옛날에 그 모아 노래방 코너가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자꾸 입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습관이 무서워요. Oh, by the way, I have finally refilled water inside this plastic cup. 하루살이는 제가 잘 보내주고 물로 채워왔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겠죠? 뭐 그렇게 더러워요, 하루살이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물로 헹구고 다시 물 따라왔어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걔네도 다 씻고 하겠죠, 그죠? 3628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고3 딸 등교길에 항상 같이 듣고 있어요. 긍정에너지 뿜뿜 받아요. 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 저한테 긍정에너지 뿜뿜 주고 에너지를 그냥 팍팍 주는 거 아세요? Do you know how much I feel happy when reading these kind of messages? 여러분 자꾸 이렇게 처음 문자 용기 내서 보내시는데 제가 너무 무섭게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는 해요. But anyway, don't be afraid. 우리 고3 따님분과 함께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I don't know if you're listening right now. I hope you are because we're going to play a song requested by you. This is Woody, Say I Love You.

Havana und Plättobi Nana. Havana und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 다녀오신 모닝그룹어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Nana,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Nana. Havana의 온 Nana.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드인데. 지원장 모닝그룹 welcome. 오,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We have reruns. 재방송으로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어.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So be wise.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then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표현하면 모닝 그룹.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Sing it together with me.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정말 짱 났어요, 여러분. 어,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혹시 정신? 몸만 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썸머피디님 칠 거예요. 아, 정신을 놓고 하죠.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어,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고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No, I'm all calm.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3628 모닝그룹어 says 안녕하세요 사용과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어,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 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그건 아니고요. 차 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어,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o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Stop telephoning me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Stop calling me, okay?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Kinda busy.

9087 모닝그룹어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배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뭐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오,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laptop, I've been working on it. 아, 아니면 아까 잃어버려서 제가 다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저 되게 멀리 살아요, 여러분들. I live really far from here. So that's not the case.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를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If you're watching me on a VMR radio, you'll be able to guess the answer pretty easily. 평양냉면님, 미모를 두고 왔다고요? 저 오늘 안 예뻐요? 진짜. How can you say this? I forgot my beauty? 근데 이것도 약간 말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오늘 본가에서 자고 왔거든요? So I would carry around my makeup kit. And I forgot my makeup kit. 어머, 저는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 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Va,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야!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그루버는 9087 모닝그루버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루버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바구니 DJ 바구니 Let's go! 아,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면 돼. 아,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데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경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 같이 떼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of my heartbeat 들으면

하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우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우리 팀장님. 박우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played.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이에요.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at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여영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Mashup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우님께서 Mashup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vibe 오케이 이렇게 끊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우니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룹이죠. 엄정화의 ending credits.

우리 반장님. 0H 모닝 그룹원은요, 5분 컷 회사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회사가 또 내 소유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욕심을 이렇게 보내주셨네. So it'd be nice to live close to the company, only 5 minutes away from walking distance. And if I would own that company, that would be even better. 뭐 소유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주주 뭐 주식 절반 정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소유하면 또 막 각종 뭐 법인세 내고 막 세금 내고 또 직원들도 막 뽑아야 되고 막 피곤하잖아요. 그냥 딱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5분 걸리는 회사 이렇게 막 룰루룰라 휘파람 불면서 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그 출근하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왕이면 또 이제 우량주의 회사로 예, 주식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회사를 소유하는 거 대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은 회사가 30분 정도 거리이고 40만 원을 더 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1시간 이상 걸리면 그냥 가까운 곳이 더 좋아요. If it takes more than an hour, I would just rather prefer to go for the first option, which is living close to the company. So for you, that extra 30 minutes is a big difference for you, right? 30분과 1시간은 또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구나. 이렇게 또 의견이 다양하게 갈리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You know, when normally we do balance games, I see some of your opinions, you know, gathering together in just one option, but this one is like completely divided, like 50-50, so it's really interesting to see it. 이게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막 저는 100km 해봤는데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5분 가까이 사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most of our morning groupers, you guys are tuning in from your cars, right? While you're driving. 주로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운전하시면서들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 거죠. 그쵸? 대중교통 하는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So I don't think we ever received any messages that is about you taking transportation, public transportation to work. So if you are that person, come on out and let me know.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걸어서 5분 거리 아니면 월급 40만 원 더 주는 회사. I'm gonna be back to read more of your messages after Kelly Clarkson, Since You've Been Gone.

some tea time and have a great day together.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되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you know, just make some time for you to enjoy some delicious food, drink some coffee, and also have some enjoyable time going to exhibitions or doing the things that you actually truly like other than working, right? I mean, some of you guys may be enjoying working itself, but there should be some other stuff in life to fulfill our daily life routines. So if that has to be listening to the radio, go ahead and do that. If it has to be just binge watching some dramas at home, or if it has to be shopping, just get out there, make the time, and try to do the things that you truly love to do.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일상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좀 중간중간 좀 챙겨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좀 그렇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고요. 그다음에 커피도 또 이렇게 중간중간 마셔주고요. 또 재밌는 것도 가끔 해줘서 우리 자신을 놀아주는 거죠. 아이를 놀아주는 것처럼 우리 다큰 성인 어른도 누군가가 혹은 나 자신이 이렇게 나를 놀아주거나 좀 케어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 since we are heading towards the weekend, I hope you make some time to do that. You know, invest the time, the precious time for yourself, okay?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알차고 또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쭉 주말까지 그 해피 바이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We have many social media accounts, so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and also I upload reruns of Morning Groove on our two TBS EFM channels. First, TBS EFM YouTube channel, and TBS EFM Morning Groove YouTube channel. 또 이렇게 두 채널에다가 제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구독이요.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at 7 a.m. 다음 주 생월로 만나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the final song by Air Supply, I Can Wait Forever.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생방송 시간이라면 계속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가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loyalty, I think history can matter more than quality. 그러니까 나와 오래 함께 했다는 것.

오늘 투 아워 쇼.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우리 프로그램 말고 다른 것들, What are you loyal to? 여러분들이 굉장히 충성심을 느끼는 것, 충성도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hat are you strangely loyal to?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면 좀 이상하게 나는 왜 이렇게 이거에 충성심을 갖고 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내주실 것은요,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창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 또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As you know, we have our Batong Touch segment as well. So, you know what to do, right? Send your song request ahead of time so that I will save your song request for the Batong Touch segment, and I will try to pick a song from your request list and start from there for our Batong Touch segment later in the second half of the show.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답변 기다릴게요. 충성심을 느끼는 것, 어떤 것? Except 1012, 1013. 약간 좀 제가 오반가요? 좋습니다. Let's do it. This is Peter Cetera, Faithfully.

coincides with the topic that we are talking about today, right? Devotion and faithfulness and loyalty. All kind of synonymous in a way, right? So I'm asking our Kitty님, so what are you strangely loyal to? Strangely loyal to, 여러분들이 이상할 정도로 충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3101님께서는 충성심과 의리, 의리의리한 여자.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 역시, it's kind of, if you want to translate that, right? I think it's just comes down to loyalty, devoted. So, 3101님 is a woman who is loyal to the core. And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통신사를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I've never switched mobile carriers, not even once in my life. 오, 그렇군요. That is quite a loyalty. I mean,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rk that comes with, you know, sticking with one telecommunication company, 그죠? 하나 이게 이 통신사를 계속 쓰는 데는 분명히 또 이제 혜택도 있지만, 그죠?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아서일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So again, question for our listeners: What are you loyal to?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충성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you know, I think we feel so much loyalty to musicians that we love, which sometimes can result in a disappointment too.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 충성심을 보였던 아티스트,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때는 또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로열티에 금이 가기도 하죠. And also, I mean, we can feel loyal to the school that we went to, the hometown that we are from, or company that we are part of, or even like a hobbies or, I don't know, habits.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프로그램 듣는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매일 듣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도 이제 충성심을 느낄 수 있죠. 습관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그 프로그램과 그 분위기에 대한 충성심이겠죠. So all kinds of things, if you think about it, that we can feel loyal to. Surprisingly, there's so much. 여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충성심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This is 뜨거운 감자, 고백.

뜨거운 감자 고백이었습니다. So loyalty is the topic at hand today. Our kittenims are sending in their, a state of loyalty to a certain thing. 고구마 먹는 춘식이님 새롭게 오픈 채팅방 조인해 주셨는데요. 지금 25년 충성심 바치는 헤어 디자이너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So I'm on my way to see my hairstylist who I've been loyal to for the last 25 years. 와, 25년 넘게 일단 그 헤어스타일 리스트 일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분이 또 그분께 25년 동안 와 그 미용사분들께 이제 충성심 느끼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Actually, right? Because you don't want another person to kind of do your hair. 뭔가 이제 내 머리를 만지는 사람이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헤어스타일리스트 바꾼 것도 솔직히 그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한데 in a way, right? But for 25 years, that is quite a loyalty, I would have to say. 그 헤어 디자이너님도 얼마나 좋으실까요? 그렇게 25년 동안 찾아와 주시는 고객이 있다는 게. 고구마 먹는 준식이님 감사드리고요. Okay, so more of your loyalty stories maybe in part 2 of the show.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Jason Mraz입니다. Who is thinking about you now?

0: got beat there.
1: Couple of tracks, The Beatles, In My Life, and the following track was Sting and Shaggy, Skank Up, All Load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So, 충성심에 대한 이야기, we've been talking about, you know, things that we are loyal to, things that we are faithful to,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상당히 깊은 얘기로 갈 수도 있다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가벼운 이야기로 갈 수도 있는데요. 1033님 같은 경우는 저는 닭갈비나 막국수를 다른 지역에서는 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로열티. 아하. I guess assuming that you are from 춘천. 그렇죠. 춘천 닭갈비, 춘천 막국수. So, when you want to eat 춘천 닭갈비 or 막국수, then you go back to your hometown. That is going through a lot just to keep your loyalty to your hometown. 이 고향에 대한 그 상당한 어떤 이 충성심이 있으신데요. 정말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충성심인데 it could be like, I mean there could be quite a loyalty to a certain restaurant or certain things that we never even expected. 맞습니다. 와. So again, let me ask you, what are the things that you feel loyal to?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또 계속 이야기 할까요? This is Helena Beat, the song by Foster, The People.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And yes, we are streaming live on Boinen Radio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can find us via Boinen Radio. 또 실시간 채팅도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요. TV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You're welcome anytime. We are open 24/7. Also, 문자창도 열려 있는데 샵 1013에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So, loyalty is the topic at hand today. 제니님께서는 사실 이유 없는 충성과 의리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충성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배우의 흠집도 큰 잘못이 아니면 제가 대신 변명을 하고 있고 라디오 같이 한 번 좋아하게 되면은 진행자 교체가 올 때까지 듣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늘 곁에 있고픈 마음에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 이따 이 바통터치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yeah, there are reasons for your loyalty. Jenny님 says, I don't think I've been loyal to something for no reason. Whenever I stayed loyal, because it was because I genuinely liked it or because I believed it was worth my loyalty. So if it's an actor that I really like, I sometimes even find myself defending their flaws. It's the same at radio. Once I fall in love with a show, I try to stick with it until the host changes. I guess I'm the same way with the friends I truly care about. Yes. That's what loyalty is all about, I guess, right? Staying true and, you know, staying by that person or that thing or whatever that thing is. 그죠? 로열티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인 것 같습니다. I think it is a beautiful thing, you know, if it's kept, right? But, you know, we get hurt if the loyalty is broken sometimes, right? For whatever reason.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도 해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This is Rachel Platten. The song is 1000 Ships.

Rachel Platten, A Thousand Ships 였습니다. Let me get to one more message and possibly head on to our music boutique, not music boutique, 바통터치 segment for today. Here's one from Wisdom님 who says, 저는 한 회사에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I worked for the same company for 20 years. 심지어 회사가 지방 이전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끝에서 끝으로 이동하면서도 7년 정도를 버티다가 건강도 그렇고 점점 커가는 아이를 보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일어나 싶어서 그만 두었죠. So even when the company relocated, I moved from one end of the country to the other and stuck it out for another 7 years. But eventually, with concerns about my health and watching my child grow up, I thought, you know, what am I doing all this for? So I finally decided to leave the company. 그렇지만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큰 애정을 아직 갖고 있답니다. But I can still quite explain why I still have such a deep affection for the company.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I guess because of the people that you work with and you know what you believed in and what the company stood for.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애착이 있으셨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7년을 더 일을 하셨다는 거 보면 와 대단하십니다. It was, you know, kudos to you for sticking out for that long. 20년 한 회사에 근무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자 또 대단한 일이기도 하죠. 그죠?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럼 오늘 바통터치로 한번 바로 가볼까요? This is Patria Kass. The song is Alone.

Left and right, 17이었습니다. 베니님의 연결 곡이었고요. I guess we're going with the idol vibe. Wisdom님께서는 shiny Lucifer,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Lucifer. Are you talking about things that you are loyal to?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갈까요? 연결곡입니다. Shiny Lucifer.

Yes, faith, faith, faith. George Michael이었습니다. 제니님 예, 신청곡이었고요. 좋습니다. Let's keep this moving. There could be sometimes a delay that connection. You know, I mean, a perfect scenario would be just having a song coming right after a certain song, and it all connects so well, you know, in real time, right? But sometimes there could be a delayed connection. For example, 이 전곡과 연결이 가장 뭐 이상적인 거지만 아무래도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전의 전곡, 또 전의 전의 전곡. That's what I call a delayed connection.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3958님께서 아까 루시퍼가 나왔으니까 천사도 나와야죠 하는 이 단순한 선곡 이유라고 하시면서 연결곡 주셨거든요. That is fine too. As I said, you know, delayed connection, you know, always welcome. Okay. Sarah McLachlan의 곡이죠. 루시퍼와 대항하는 Angel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걸다 갖추신 앤디 마이크님이군요. 식당도 가던 데만 감. 뭐, 그래도 조금 이, 익스플로어를 좀 하실 필요는 좀 있지 않나요? 그래도. 가신 데 계속 가면서도 이제 새로운 곳을 또 이렇게 찾아 나서는 또 그런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의리의 신청곡, 뉴진스의 버블검 신청해 주셨는데요.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앤디 마이크님의 앤디 마이크님의 커넥션 송. Here is Nugent's Bubblegum.

That was Bubblegum sung by Who? New Jeans. Yes. 앤디 마이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좀 정신이 없네요. 곡 찾고 막 그러느라고. So, 바통 터치. Let's go. 1033님께서 연교곡 보내주셨는데 천사가 되려면 아무래도 날아올라야 하니까요. If you want to be an angel, you have to fly. You have to be able to fly. Isn't that the other way around? 천사가 되려면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천사는 이미 날 줄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지 이제 천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1033님께서 이 곡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에픽하이의 곡인데요. Fly라는 곡인데 there's a featuring musician to this song which is featuring Amin J of Soulciety. 아, 힘든 이름들. Soulciety의 Amin J featuring 하는 곡입니다. 에픽하이의 곡 들어볼까요? Fly.

노래를 들을 때, 아, 내가 커넥션 하고 싶다. Gum X라는 그 밴드가 있는데, Gum X의 곡은 제가 못 찾았는데, Gum X is a punk band led by 이용원, who used to be a member of Yellow Monsters. Yellow Monsters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던 이 펑크 밴드, 지금은 해체됐지만, 그 밴드의 곡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나의 그대여라는 곡인데요. Hope you enjoy this song. And QT님, stay cute all day and every day. And all weekend long, I leave you with Yellow Monsters. 오나의 그대여.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ill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팔깍팔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봐도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Thank you.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는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게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샘 모닝 그룹.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 그룹인데요. 4470, 보물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하는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점심으로 오이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소박이 냉면, 뭐 둥지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아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it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l 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0: From remake to original, we'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Obviously,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kinds of remakes and sampled musics out there.
1: 오늘도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노래 한 곡을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오늘은요, 리메이크 말고 원곡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럼 너무 당연하게 우리 모닝그룹어들께서는 누가 어떤 뮤지션이 리메이크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0: So today we're going to let you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So that basically means that you need to guess the musician who covered the original track or who remade the original track.
1: 오늘은 그래서 리메이크 가수를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맞춰주세요.
0: Alright, so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Five Fingers,
1: 다섯 손가락.
0: Are you familiar with this musician?
1: 다섯 손가락이라는 뮤지션이 있는데요. 풍선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이 풍선 노래 원곡자가 바로 다섯 손가락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어떤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풍선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0: So who remade 풍선? Balloons by 다섯 손가락, Five Fingers. Can you take a guess? If you can't, you will listen to the song and get the idea. And also, I will provide you with that kind hint right now, actually. So to give you a hint, the fandom's name of this group was called Cassiopeia.
1: Ooh, are you aware? 어떤 굉장히 좀 이른 세대의 아이돌인데요. 이 아이돌의 팬덤 이름은 Cassiopeia입니다. 제가 솔직히 뭐 2세대인지 1.5세대인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0: The Legendary.
1: 뭔가 레전드라고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요즘에 한 뭐 BTS, 80s 정도? 아닌가?
0: There could be some sort of debate regarding this opinion, so maybe I will cancel that. But anyways,
1: 팬덤이 예전부터 이렇게 이때부터 뭔가 생긴 것 같은데 H.O.T 때부터였나요? 뭐 그때부터 팬덤은 항상 있었어요. 이게 모든 거의 시초예요, 여러분들. 카시오페라는 팬덤을 가진 이 그룹입니다. 과연 다섯 손가락의 풍선은 누가 리메이크했을까요?
0: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iz, let's tak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1: 다섯 손가락, 풍선.

지나가버린 이 부분 꼭 불러줘야 되거든요. This is the part where you actually have to sing, you know, to give you a little bit of chorus. 지나가버린 옆에 있는 사람이 불러줘야 되거든요. Anyways, that was 풍선 by 다섯 손가락. Okay, so who remade this song,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 했을까요? 정답들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Kim's Fan Morning Groover says, 80년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멜로디와 음향 시스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Wanna go back to the 80s. 그때만의 감성으로 또 젖으셨군요. 돌아가고 싶으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은 돌릴 수 없지만, 음악으로 돌아갈 수 있죠. You know, we can always go back time by listening to the music. 별초롱짱 Morning Groover. 옛날 생각나네요. 건전한 가요. A wholesome song. 그러네요, 진짜. 풍선. 뭐, 정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노래잖아요. 펭귄킬러님, 정답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고요. 펭귄킬러 모닝그룹. So, what exactly is the answer? You said that it's easy. So, what is the answer? 이런 말은 뭐, 어떤 문제 나와도 저도 할수 있겠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 나왔는데, 왜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 좋아요. 우리 얼짱님께서 완전 충격. 저만 몰랐어요, 이거? 원곡이 있을 줄이야. This is really shocking. Am I the only person who had no idea about this? I did not know that there is an original song. 그래서요. 정답이 뭐냐고요? So what is the answer, everyone? 오, 여러분들 정답 알려주시고요. 우리 영애치 모닝그룹 동방.

뷔페라고. 아, 이게 카시오페아 눈물 나는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Nice try, everyone. And 5205. 정답은 소방차라고 해주셨어요. 그뭐 어젯밤의 이야기 그거 부르신 분들인가? 어젯밤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트리오잖아요, 그쵸? 3인조. 그리고 나중에 동방신기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오, 동방신기? 어? 시작은 달콤한 그 동방신기? 오, 우키키키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동방신기. 다음 주 월화수 휴가라서 3일만 출근하면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입꼬리가 아주 귀에 걸리셨겠다. Looks like somebody's excited about their upcoming vacation next week. So it might already feel like a vacation for you right now. 6397. 여기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아, 우리 동방신기 오빠들 정말 최고였죠. 이제 완전체로 다시 무대에서 만날 수 없겠지만 너무 그립네요. Wow, so somebody used to be 카시오페아 right here. 뿌뿌뿡. 6397 모닝그룹 카시오페아셨구나. 추억의 카시오페아.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윤호 좋아했습니다. Dancing Machine. 2687. 동방신기가 이 노래 리메이크했죠. 저희 때는 정말 반해서 동방신기 팬 아닌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였어요. I know, like everybody was a fan of 동방신기 back then. 정말 국민 아이돌 느낌이 났었어요. 진짜 그만큼 핫했고 뭐 어디 뭐 잡지, 광고, 막 핸드폰 광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휩쓸지 않은 게 없었죠. Oh, finally, 펭귄킬러님 정답 들고 오셨네. 신기신기 동방신기. 뭔가 냅다 여기 정답 이렇게 보내주신 느낌인데. 알고 계셨군요. So, looks like you did really know the answer. Okay, good for you. 별초롱짱 모닝그룹어도 동방신기라고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카시오페아 하면 동방신기 맞잖아요. So, the answer is TVXQ, 동방신기였습니다. 자, 정보 나갈게요. So this song by 다섯 손가락. This was originally released by Korean band 다섯 손가락 back in 1986. Everyone, back to the 80s on their second album. And the nostalgic song looks back on childhood dreams and innocence through the image of a yellow balloon. So no wonder why it's such a wholesome music. And it became one of the band's signature songs. 또 시그니처 음악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무해한 그런 음악 아니겠어요? 지나가버린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아름답고 귀엽고 말랑말랑한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And to talk about this remade version, TVXQ의 풍선. So 동방신기 remade 풍선 back in 2006. For their third album. 무려 2006년에, 2006년도 되게 이제 오래전이죠, 벌써. So the remake kept the original lyrics and melody, but gave the song a brighter, more colorful idol pop sound, helping introduce the 1980s classic to a new generation of K-pop listeners. Now, I had no idea about this whole remake process at all, because the first time I heard this song, 풍선, I just thought that it was by 동방신기. 저는 뭐 한치 의심도 없이 동방신기의 노래인 줄 알았었거든요. Now, to give you guys some interesting fact. The song became so strongly associated with 동방신기 that during the 2023 World Scout Jamboree K-pop concert, a broadcast graphic mistakenly identified 동방신기 as the original artist.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사에서도 실제로 원곡자가 동방신기라는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잠보리 축제 때. And the actual original, however, was once again released by 다섯 손가락 20 years earlier, everyone. 20 years earlier back in 1986. It's kind of creepy when you think about it because 2006 is like 20 years ago already. 그럼 40년 전에 나온 거고. 야, 진짜 세월 어떡하면 좋아요. 그죠? 아니, 뭐, 저거 이 노래 되게 나름 신선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올드한 느낌이 안 들거든요. 동방신기의 풍선. 벌써 이게 2006년, 믿기지가 않아요. 2016년도 벌써 예전이고. 야, 여러분들, 세월 참 빠릅니다. 그죠? But anyways, that was the answer. 동방신기였어요. 아, 이런 말 하는 제가 너무 싫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It's so good. It's okay, morning groovers. 우리가 조금 있다가 동방신기의 풍선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So, obviously, we will let you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this 풍선 by 동방신기 in just a minute after I introduce a couple of more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체육부장님, 굿모닝입니다. 주말에 바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까지 영화 섭렵하고, 감기 기운을 얻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you had a packed weekend. You went to the beach, and also you watched two movies in a row. Is it? 연속으로 보신 건 아니겠죠? And then at the end of the day, you caught a cold. Oh my goodness. 우리 체육부장님, 감기 좀 자주 걸리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감기 걸리셨다고 한것 같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안 나온다고. Oh, please take a good care of your health, morning viewers. 여름에 감기 은근히 좀 걸리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친구들이랑 개모임을 했는데 친구 한 명은 또 아파서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You know, if we don't take a good care about our health, we miss out just way too much in our life.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친구들과 갯돈 타가지고 저녁 먹는 것도 놓치고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 우선이고요. 제철 평양냉면님 오셨습니다. 서머피디님 알바생 왔어요. 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오디세이 또 보셨다고? 이거 다들 보시네. 이거 IMAX로 봐야 되나요? 모닝그룹 아들? 이거 촬영 자체를 IMAX로 했다 그래서 So it is highly recommended for you to watch Odyssey on IMAX because it was filmed on IMAX camera. Is that right? 그럼 뭐 실제로 내가 영화를 딱 봤을 때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좀 잘리는 건가요? 영상이? 아 그래요? 밖에서 이미 보셨나 보네. 그럼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거 잘린 영상 보는 거좀 억울한데? 애초에 촬영을 IMAX로 했으니까. But then it's a huge competition, everyone. I actually tried booking for a ticket on IMAX version. 근데 무슨 주말 밤 11시도 다 매진이에요. 꽉차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N차관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 그러니까 전좀 이따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IMAX를 보고 싶은 욕심 아직 버리지 못했거든요. 어때요? 좀 재밌게 보셨나요? 약간 스포를 제가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Big casting indeed in that movie, right? So many good actress and actors. 그래서 좀더 궁금해지는 영화이기는 합니다. 우리 고양이 CSI 모닝 그룹은 Good morning. Back in college when I took statistics exam and was the only student out of 200 to solve a specific problem, I felt so proud of myself. 이런 희열. 그러니까 공부하는 모든 모닝 그룹들, 어린이들 또 학생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멋진 일이에요.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다 이렇게 풀고 아, 제발 멋진 나. 너희들 이거 못 풀었지? 난 이거 내가 정말 노력해서 풀었다. 이런 그 기분 여러분들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That's why you have to study hard. 좀 잔소리 요즘 되게 많아졌죠, 저. 진짜. I can actually feel it that I've become this huge big nagger. 건강 챙기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엄마 말 열심히 들으세요. 이럴 땐 뭐다? 썸브레이크 동방신기의 풍선입니다.

Havana und Little Nana. Havana und Nana. Boo? Yeah? This is Havana by Camila Cabello. And this is the favorite room of yours. Your favorite room. 우리 코리안들이 가장 사랑하는 방.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And we are getting it started with some Latin vibe. 또 중남미 출장을 다녀오신 모닝그루버도 계시고 해서 Why not start our 노래방 with some Latin music with the one and only beautiful, que bonita, que guapa Camila Cabello. This is Havana from Cuba. Let's go. Havana의 온 나나. Let's go. 여러분들 노래방 시작이 되었고요. Of course, I've got a little mission for you. Everybody, before the mission, sing it. Havana의 온 나나. Havana의 온 나나. 보라돌이. Okay, here's a little bit of TMI quiz for you. What did Summer forget today? 오늘의 TMI 퀴즈, 정말 쓸데없지만 괜히 궁금한 TMI 퀴즈인데요. 오늘 아침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Because Summer is a very forgetful person, I would have to admit. So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딱 회사에서 아 맞다 이러면서 제가 딱 알아차리게 됐거든요. 무엇을 깜빡했을까요? And it did feel quite uncomfortable because I forgot about this. So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알아맞혀보세요. Take a good guess, morning groovers. Get working! Chop, chop, chop, chop! 여러분들 열일하세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주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말을 앞두고 그 주말을 기대하면서 열일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썸머가 무엇을 깜빡했는지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So, leave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on what on earth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Okay? G1 Jung Morning Groover says, 출근길 차에서만 듣다가 매장 오픈 준비하면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봅니다. 아, hello! 아, 부끄러워요. 갑자기 또 이렇게 대놓고 본다고 하시니까. I feel a little shy because now I know that you're watching me. Oh my gosh. 얼굴 약간 가리고 있거든요. 괜히 부끄부끄 모든데. 지원장 모닝그룹 welcome. 어, 매장을 운영하시는구나. 매장에서 모닝그룹 틀어주시는 거 어때요? We have reruns. 재방송으로 나가거든요. 3시에서 5시. 그때도 매장 운영하시나요? 틀어주시면 좀 창피하시려나? But welcome to the program. 우리 지원정 모닝그룹 오늘 매장 오픈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알찬 하루, 매장 대박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하바나 나나 썸머가 뭐를 깜빡했을까요 나나. 어머, maybe there are some hints in the music. 알아요? 여러분들? 노래 안에 힌트가 있을지도. 그러니까 유심히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What on earth did she forget this morning? 사실 까먹는 게, 깜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요즘에. Let's go! We're going to Cuba, everyone! This is Shakira, Shakira! Hips don't lie,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흔들흔들 하고 계신 거 다 알거든요. I know that you're shaking your hips right now because your hips don't lie. Oh, this is by Shakira.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 You make a woman go mad. So be wise. 네? Body language를 읽어봐. Reading the signs of my body. I'm on tonight. 아, 너무 좋아. 너무 오랜만에 들었잖아요. I haven't heard this song in a while. And sometimes I feel like I need it. Alright, 펴야내면 뭐니 그러고. 아, 이 노래 엄청 좋아했는데, 샤키라. So you used to love this song. And now you're not gonna like it anymore? 이제부터 노래 안 좋아하실 건가요? 왜요?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Sing it together with me. Yeah, this is Havana Vibe, everyone. 전 노래부터 지금까지 계속 Latin Vibe로 가볼게요.

0: 여러분, let's go visit Havana. 자,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Let me give you a hint about what I forgot this morning. So because I forgot this, I went down to the parking lot again, assuming that I left it in the car. But then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in the car. I found nothing.
1: 정말 짱났어요, 여러분. 깜빡해가지고 혹시 차에 두고 왔나 했는데 차에도 없더라고요.
0: We have a guest from 3151 Morning River.
1: 혹시 정신 못 만오신 거 아니죠? 오늘도 미친 텐션 썸머피디님 최고예요. 아, 정신을 놓고 하죠. 여러분, 저 그렇게 정신 나간 여자 같아 보여요?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럼 뭐 매번 이게 방송할 때마다 정신 놓고 오는 거네. 좋아요, 여러분들.
0: If that makes you happy, I would leave my mind at home and then just come here. Only my physical body is going to be in the studio so that I can provide you some fun, fun, fun radio show. How about that?
1: 정신이라뇨. 그건 아직고요. 아직도 약간의 그 얇은 정신줄 붙들고 있어요.
0: Okay, so don't worry. I still have my mind. Oh, no, I'm all calm.
1: Okay. 아까 우디 노래 신청하신 모닝그룹어 They're always listening with her daughter
0: 3628 모닝그룹어 says
1: 안녕하세요 사용가 신청곡 딸과 가슴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하트하트 감사드려요 정답 차키 주고 나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하트하트 우리 아름다운 딸인가 아름다운 3628 모닝그룹어 하트하트 너무 다행이에요 Thank goodness that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we played for you as that was your song request. So did I left my car key inside my car?
0: 와 정말 아찔한데 왜냐면 저 차 키 딱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두고 차에서 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Oh my god, how are you, like what are you gonna do if you do that?
1: 그건 아니고요. 차 키를 제가 오늘 조금 찾긴 찾았어요. I did look for my car key actually. 이것을 깜빡했기에 아 차에 있나 했는데 뭐야 내 차키 어딨어 이랬는데 차키를 제가 스튜디오에 두고 밖에서 제가 뭐 다른 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키를 약간 깜빡한 것도 맞기는 맞아요
0: So it's partially right because I did forgot my car key for only like 5 seconds So yeah, you're partially correct but that is not the main stuff that I forgot about
1: 전화하지 마세요 Stop calling me
0: Stop telephoning me
1: Lady Gaga, Beyonce 여러분들 전화 받기 싫은 거 너무 많지 않나요?
0: Stop calling me, okay?
1: 전화하지 마. Don't call me, don't call me. 오랜만에 한번 따라 부를게요.
0: Oh my gosh, this song came out in 2009. I'm kinda busy. 난 너무 바빠.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1: 070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받고 싶지 않아요. Kinda busy.

9087 모닝그룹 흔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7시 반 출근해서 모닝그룹을 살짝 듣고 아쉬웠는데 병원 갔다가 늦게 출근해서 노래방 코너까지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선배님이 들고 오신 건 하루살이 빠진 텀블러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텀블러를 제가 두고 왔다고? And it's good to hear that you'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fully because the fun part starts later in the program.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는 저희가 할 게 좀 많아요. We have so many things to do. 뭐 뉴스도 해야 되고 날씨도 해야 되고 교통정보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all the fun stuff begins right now.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노래방 시간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텀블러라고 해주셨는데 오, 텀블러 예리하시네.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아 텀블러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Kim Span Morning Groover says 핸드폰 Happy Life Morning Groover says 저도 핸드폰 조국 모닝으로 노트 조국 모닝으로 노트북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라디오에 여러분들 이렇게 티가 나네. 보이는 라디오 안 보시죠? 저 보이는 라디오에서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었는데 You know I've been holding onto my phone I've been holding onto my

그냥 일상이 깜빡이네. 그래서 오늘 그 엄마 파우더 바르고 왔어요. 너무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민망하다. 그래서 오늘 미모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Maybe I look less beautiful today. I look extra beautiful the other time. Anyways, 여러분, 다음 노래가 나갈 때 정답 공개해드릴게요. The answer will be revealed in just a second, Morning Groovers. This is a song dedicated to our 박은희 팀장님. After school, Diva. Diva입니다. Because she is DJ, Diva. DJ Va, the Diva입니다, 여러분들. Diva DJ. 오늘 밤, 매일 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밤, 매일 밤, 자꾸 생각나. 나는 그대의 Diva, Diva, Diva. That felt good. 나는 그대의. Ow! 좋아요. 여러분, this will be the answer. What did Summer forget this morning? 오늘 아침 Summer가 깜빡한 것은 바로 텀블러입니다. 정답. 지금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 가가지고 이 커피를 사온 거예요. So I ran to the convenience store to buy this cup of coffee because I forgot my tumbler. And it felt really unpleasant because I have already prepared a cup of coffee inside the tumbler a night before so that I can just grab it in the morning and just be convenient. But then I just forgot to bring it.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침에 시간이 없잖아요, 준비하는데. 그래서 오케이, 나는 준비된 여성 파워제이니까 미리미리 커피도 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져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안 가져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차에 두고 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So I ran down to the parking lot to see if I left my tumbler inside my car and there was nothing. 막 바닥까지 체크했거든요. 혹시 내가 빠르게 달려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바닥을 막 짚었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핑크색 텀블러가 아니라 I have prepared another like big giant tumbler because I felt like I needed some extra cup of coffee. 커피가 좀 더 많이 담길 수 있는 텀블러를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걸 제가 깜빡한 거 있죠. So I forgot about it, totally. 아, 여러분 큰일이에요. Why am I being so forgetful all the time? Looks like somebody's happy. At least we have one morning groover who's happy that they got the answer correct. 9087 morning groover. Yeah! 맞았어요. 아침부터 기분 좋네요. 신청곡 드립니다. 엄정화님의 엔딩 크레딧.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9087 모닝 그룹어 또 라디오를 풀로 듣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것 같지 않나요? 재밌는 노래방도 듣고 정답도 맞히고 예리하시네. Good job. 오늘의 명예 모닝 그룹어는 9087 모닝 그룹어 AKA 명예 알바생입니다. 아, 오늘 더블로 드릴게요. 우리 9087 모닝그룹어 수당 챙겨 드릴게요. 40만원 드렸으면 좋겠다. Anyways,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바 DJ 박리 DJ 박리. Let's go. 아, 1, 2. 밖에서 왜 저러냐고 쳐다보시는데 아, 뭐야, 눈 안 마주칠래 그냥.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많이 없기는 해요. 아침에 항상 분주하고 바쁜데 we're always busy rushing ourselves getting prepared in the morning. So don't forget to double check so that you don't forget anything like tumbler. 제가 이 아침에 출근할 때 꽤나 많은 걸 깜빡했었어요. Last time I actually left my phone in the convenience store. 그래서 편의점에 다시 데려가가지고 찾아갔을 때도 있고 정말 아침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봐요. This is 2pm Heartbeat. 우리 짐승들 OPPA들이죠. 짐승들 오빠 저 옥태견 되게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 listen to my heartbeat beating for you, okay? 다 같이 떼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여러분들 2pm 오빠의 Heartbeat 들으면서 오늘 코인 노래방은 여기서 좀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Stay tuned everyone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박은희 팀장님께서 엔딩 크레딧도 나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떠들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can do it. I can do it. 맞아요. 신청곡은 저희가 또 틀어드려야 되니까 약간 시간 내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틀어드립니다. That is the ability that we have for our 박은희 팀장님. 박은희 팀장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곡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She has this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all of your song requests are being

0: Play.
1: Heartbeat. 그녀의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Heartbeat beating for you. For your 신청곡's air. For all your song requests. She's feeling the heartbeat for you, Morning Groovers. 저만 여러분을 위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For her, 우리 영양구 감독님도 heartbeat. Beating for you, heartbeat beating for you. 10점 만점에 10점. mashup도 한번 해봤습니다. DJ 박은님께서 mashup도 같이 제공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This is 모아 노래방. 지금 여러분들 뭐 따라 부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흔들흔들 하고 계시는데 그 vibe. 오케이. 이렇게 끌어진다고요? What a nice mashup by Diva. 우리 DJ 박은희님의 신청곡 mashup 듣고 오셨습니다. This song is dedicated to our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우리 9087 오늘 명예의 모닝 그루버죠. 엄정화의 ending credits.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3: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2: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Now, before getting into this, Young 9435 Morning Groover said, 키위 악센트 궁금해요.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네요. 제가 진짜 오래전에 했던 거여서 너무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솔직히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From what I can remember to do a Kiwi accent, 뭐 예를 들어서 Oh my head hurts right now 이런 거를 Oh my heat hurts right now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Please excuse me if you happen to be a Kiwi Morning Groover. 혹시 듣고 계신 뭐 Kiwi Morning Groover 계시면 제가 미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Anyways,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썸머 PD가 추억에 푹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 is... Beeper. 맞습니다. 드디어 타임캡슐에 등장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삐삐예요. 지금부터 삐삐에 관한 모든 사연 받아볼게요. 삐삐 세대 모닝그루버들 소환할게요. 삐삐에 얽힌 사연, 추억 모두 보내주세요. Send me your own memories and stories about beepers. 삐삐 세대 모닝그루버들 다 나와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삐삐 음성 메시지 들으려고 쉬는 시간마다 공중전화 앞에 줄 서 있던 생각나요. 뭐 이런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요. 삐삐와 공중전화는 또 이제 한 패밀리였으니까요. 012-2486은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585-8486은 오빠 사랑해. 아시나요? 뭐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And maybe a story like in the past, if there were no beepers, we couldn't contact each other. If there was an urgent matter, we would beep each other and find a payphone to make the call. Looking back, beepers were really useful back then. 이런 사연 다 좋으니까요. 삐삐에 얽힌 나만의 추억, 나만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삐삐 관련 사연은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노래를 들을 건데요. We have a song by 자우림. 이 노래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1717-1771 제목이 좀 숫자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유명했죠. 뒤집으면 I love you랑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Let's take a listen.

And this is our Friday segment, Time Capsule Chronicles, where we get to talk about good old throwback memories. And again, today's topic is beepers. 오늘은 삐삐에 얽힌 추억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 반장님께서 Time Capsule Go Go 이라고 해주셨네요. 이 코너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I know that. 그리고 혜민님께서 저는 엄마가 삐삐 세대였다고 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I think similar to me also. I think my parents were in the beeper generation. 5616 모닝그룹어께서 삐삐 암호 앗 지금 17317071 보내려고 했는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basically everything had to be typed by numbers if you used the beeper. So if you wanted to text someone you had to use those secret codes with numbers. 그리고 173170711는 I love you, you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삐삐 숫자가 나오는 액정을 뒤집어 보면 I love you와 흡사하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랑 고백하고 또 그런 삐삐 암호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고백에 진심이었군요. 이렇게 숫자로 또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감성이 있었다니. 4288 모닝그룹어께서 굿모닝 하트, 저는 삐삐 세대입니다. 과외주던 대학생 오빠가 생일 선물로 줬던 빨간색 삐삐가 불현듯 떠오르네요. 삐삐 음성 메시지에 음악도 남겼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 시대는 모든 게 기다림과 설레임이 공존하던 때였어요. 그립네요. So back in those days, it was quite normal for us to wait and expect the good things to happen in the future. And your tutor, which was your 오빠, they gave you a red-colored beeper for your gift. 와, 완전 사심 있으셨네, 대학생 오빠가. 보통 과외 해주면은 공부만 해야지 이렇게 삐삐를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요? 뭔가 과외 선생님 겸 썸남 아니었나요? 저도 과외 정말 많이 했고 한 200명의 학생을 가르쳤는데 단 한 번도 학생에게 이런 선물 준 적 없다고요. 더 스토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288 모닝그룹어. 3378 모닝그룹어께서 무조건 파리파리 빨리 음성 들어라 크크. 전화번호 적은 수첩 들고 다니면서 삐삐를 쳤죠. 나중에 PCS가 나와서 삐삐 호출 받으면 PCS로 전화를 했었어요 라고. Oh my gosh, we used to have a number book back in the days, right? Because we couldn't add numbers on the phone. 그래서 옛날에는 전화번호 뭐 수첩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름 적고 숫자 적고 막 주소까지 적는 란이 있었는데 그 수첩 들고 다니면서 한 장 한 장 넘으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삐삐를 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연락을 했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 같네요. 무조건 파리파리를 하셨군요. 파리파리. 뭔가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만약에 삐삐 세대였으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또 숫자가 파리파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파리빨리 좀 빨리빨리. 파리파리 우리나라 사람들 포기할 수 없죠. PCS도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약간 시티폰과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 이런 추억의 아이템들이 곳곳이 소환이 되고 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삐삐에 관한 모닝그루버들의 추억 사연 다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me any stories or messages that revolves around beepers.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Let's now take a listen to 다비치, 파리파리. 파리.

우리 0362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계에서 92년도에 아버지께서 삐삐 처음 사셨을 때 시골이라서 호출에도 수신이 안 되어서 군대에 휴가 나온 제가 이리저리 들고 움직이다가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져서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방에 가셔서 술만 드셨던 기억이 나네요. So when my father first bought a beeper, we were in the countryside and couldn't receive calls properly. So when I was on military leave, I moved around carrying it and accidentally dropped it, causing the screen to break. I remember my father didn't say anything and just went to his room to drink. 아, 뭔가 좀 씁쓸하셨나 봐요. 그 당시에 삐삐가 꽤나 좀 가격이 비쌌나요? 어느 정도 가격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제 또 저렴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상하셨나 봅니다. 아이고. 7734 모닝그룹업계에서 꼬마였을 때 아빠 손잡고 사러 돌아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런 작은 전자기기가 흔치 않아서 신기하게 갖고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I know the design was so cute and so little, and with that you could contact with each other, and it was something very spectacular back then. 그 당시에는 너무 혁명적인 그런 기기 아니었나요? 그쵸? 지금은 뭐 물론 스마트폰과 비교를 절대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 자체가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3378 모닝그룹업께서 친구들 삐삐 번호 많이 외웠었는데 지금은 전화번호 10개 정도밖에 못 외웁니다. So we used to memorize a lot of numbers back then and you can only remember 10 numbers nowadays. 많이 외우시는데요? 와, 저 분발해야겠네요. 저는 5개도 못 외우는데 우리 3378 모닝그룹어 아직 많이 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마나 구호 모닝그룹업께서 등교 준비하는 8살 딸이 엄마 삐삐가 뭐야? 하길래 공중전화까지 설명했네요. 제가 늙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아침이에요. Well, I'm pretty sure that your daughter had some good time learning about these new things. 또 우리 8살 딸아이에게는 새로운 것이겠네요. 우리한테는 추억을 또 이제 회상할 수 있는 것이지만 8살 딸아이한테는 너무 신기한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I guess you had some fun conversation with your daughter in the morning time. 8712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삐삐는 좋아하는 오빠를 부르는 친구와의 암호였어요. 오빠 왔어? 대신 오늘 삐삐 왔어? 삐삐 봤어? 오빠 봤어? 이런 식으로요, 라고. Oh, wow. So beeper used to be a secret code to refer to someone that you had a crush on. 오빠를 삐삐라고 칭하셨구나. 아, 삐삐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8712 모닝그룹어 선물 챙겨드릴게요. 2735 모닝그룹업께서 라떼, 그때 나름 신세대들은 작고 컬러풀한 걸로 개성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삐삐줄, 점점점. 지금 세대들 스마트워치 시계줄 바꾸듯이요. 필통에 청바지에 슬쩍 보이는 줄 기억이 나네요. Oh yes, of course the accessories, items that goes along with those beepers were very trendy back in time, right? It was a way to express yourself, to express your style and character and things like that. 이런 것들 유행 되게 많이 했었을 텐데요. 9356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스스로 20개 채워뒀어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남기거든요. 인기남이었죠? 사랑해, 마누라라고. 아, 또 마누라분과 또 그 당시에 여자친구분과 음성 메시지 많이 이렇게 주고받으셨나봐요. 20개밖에 못 채운다니. 요즘에는 진짜 기가바이트 얘기하는데, 와우. 음성 메시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지. 우리 9356 모닝그룹업께도 선물 드리고요. 0H 모닝그룹업께서 삐삐번호 하면 사랑해라는 뜻인 486이죠. 유나의 비밀번호 486 신청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mean, Korean people back in the days expressed their love without hesitation using various means and methods, right? 참 우리나라 사람들 사랑 표현하는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았어요. 486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했다니.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Yuna with 비밀번호 486.